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1: 헤이 제니, long time no see.
2: 엄마야, 이게 누구? 다니엘 아이가. Long, long time no see. 잘 지냈어요? How are you?
1: I'm really good. How have you been?
2: Me? Good. Very good.
1: Wow, look at you. You look so different.
2: Me? Different. 오, 뭐 달라 보인다 이런 건가? 오, 다이어트 좀 했는데 표가 나나 보네. My diet. Thank you.
1: Oh,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2: What? Into? 인투면 뭐 어디 안으로 뭐 이런 말 아이가. 아, 저기 카페로 안으로 인투 들어가자고요. 어, 뭔데 뭔데 이거 데이트 신청이가 진짜 갑작스럽네. 아, 이거 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노. Sorry, no time.
1: No, no, no.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2: No into, out. 가야 돼요. No time. Sorry, sorry.
1: I meant,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2: 아, 정말 진짜. 아니, 아니, interest. 관심, 어머, 관심 있다고. 이 사람 생각보다 적극적이네. Sorry, no time.
1: I mean,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2: 아, 그러니까 저는 no interest.
1: Oh, I just wanted to know,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3: 왼쪽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 켜졌어.
2: 진짜 끈질기네. 아, 신호 바뀌었다. 횡단보도 빨리 건너가야지. 아이고, 갈게요. See you. 오늘 배워볼 표현. 요즘 어떤 것에 관심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해?
1: What are you into these?

0: these days?
1: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0: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를 물어볼 때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into는 원래 어디 어디 안으로 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좋아하다, 무엇에 푹 빠져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I'm into 무엇 무엇이라고 하면 됩니다. I'm into running these days. I'm into cooking these days.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요즘 어떤 것에 관심 있어요?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0: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3: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방송.
4: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My school, my story.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is past May, the Korea Heritage Service announced the KGA Korea Declaration. Beyond nature that simply needs protection, geological heritage is now gaining global attention as a vital value to be preserved collectivel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ck in 2013, Busan became the first single city in South Korea to be certified as a national geopark. Today, it is pursuing UNESCO Global Geopark certification, preparing to leap forward as a world-class city of nature. So we are joined by Mr. Choi Doo-yong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National Geopark Interpreters Association, and we're going to talk to him about everything today. 네, 오늘 디인터 인터뷰에선 최두용 부산 국가지질공원 해설사회 회장과 함께하는데요. 부산의 자연이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풍경 속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부산 국가지질공원 해설사회 회장 최두용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Well,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먼저 청취자분들께 부산 국가지질공원 해설사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저희 부산 국가지질공원 해설사회는 부산이 가진 수천만 년의 지질 유산과 아름다운 지질 명소를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는 지질 유산의 전령사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0: 네.
1: 현재 전문 지질 해설사분들이 낙동강 하구부터 태종대, 이기대, 금정산에 이르기까지 부산 전역의 지질 명소 현장에서 방문객들을 직접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돌과 절벽에 담긴 생생한 이야기로 지질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부산의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로 또 전해주시는 분들인데요. So, the Busan National Geopark Interpreters Association is an organization of messengers of geological heritage, he shared, who share Busan's tens of millions of years of geological heritage and beautiful geological spots with citizens and visitors in an easy-to-understand way. He explains that professional geological interpreters welcome visitors directly at geological sites across Busan, stretching from Nakdong River Estuary to Taejongdae, Igidae, and Kimjongsan as well. He described his role and their role as building a warm bridge connecting geology and people through vivid stories hidden in rocks and cliffs that people might otherwise pass by without notice. Well, could you explain what a national geopark is and how it differs from regular park? 그럼 국가지질공원이 무엇인지 일반 공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예, 많은 분들께서 그 점을 궁금해하십니다.
0: 네.
1: 보통 공원이라고 하면 나무와 벤치가 잘 조성된 근린 공원이나 자연 환경이 보존이 최우선인 국립공원을 떠올리죠. 하지만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호하고 이를 교육, 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공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입니다. 일반 공원이 휴식이나 생태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질공원은 그 땅이 가진 지질, 자원, 문화, 명소의 역사를 하나로 묶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배우고 즐기도록 돕습니다.
0: 네.
1: 즉 지질 명소의 학술적 가치를 지역 경제 및 주민의 삶과 연결하는 공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0: 그렇군요. 쉬어가는 공원을 넘어서 자연과 지역의 또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삶까지 함께 이어주는 공간이란 말씀이신데요. So he addresses this common question by noting that people usually picture neighborhood parks with trees and benches or national parks wher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es first. He explains that a national geopark is certifi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to protect geoscientifically important and scenic regions while utilizing them for educational and tourism purposes as well. And he highlights that the biggest difference lies i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existence. While regular parks focus on relaxation or ecological preservation, geoparks connect a land's geology, resources, culture, and history to help residents and tourists learn and enjoy together. And they bridge a scholarly value with the local economy and residential daily lives. Now, Busan became the first single city in the country to be certified as a national geopark back in 2013. And that highlights just how special Busan's geological environment is. So could you explain the main reason Busan received this national recognition along with its unique geological characteristics? 네, 부산은 2013년 국내 단일 도시 최초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는데요. 부산이 인정받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부산만이 가진 지질학적 특징과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예, 부산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룡이 살던 중생대 백악기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질의 역사를 한 도시 안에서 볼 수 있는 천혜의 야외 박물관입니다. 부산의 지질학적 가장 큰 특징은 화산 활동, 화강암 산지, 그리고 바다와 강이 만나서 형성된 연안 지형이 완벽하게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0: 네.
1: 중생대 백악기 시절 격렬했던 화산 활동의 흔적이 단층과 퇴적암층, 암괴류 등으로 남은 송도, 태종대, 이기대, 장산이 있고요. 지하 깊은 곳에서 단단히 식은 화강암이 탑처럼 솟아오던 금정산,
0: 네.
1: 그리고 낙동강이 실어온 모래가 만든 연안 사주까지 존재합니다. 산, 바다, 강이 어우러진 이토록 다채로운 지질의 역동성을 인구 300만의 대도시 한가운데서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럼요. 우리가 사는 이 부산이 거대한 야외 박물관이라는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I love how he phrased it. So he describes Busan in a single sentence as a blessed outdoor museum where you can see the complete geological history from the Mesozoic Cretaceous period, which is when dinosaurs lived up to the present all within a single city. He highlights that Busan's greatest geological characteristic is the seamless coexistence of volcanic activity, granite mountain ranges, and coastal landforms created where rivers meet the sea. He points to Songdo, Taejongdae, Igide, Changsan as well, which retain traces of intense Cretaceous volcanic activity and their faults, sedimentary layers and block streams, and Geumjeongsan, where granite cooled deep underground towers like a pagoda. And the coastal sandbars formed by sediment brought down by the Nakdong River. He emphasizes that finding such dynamic geological diversity, blending mountains, seas, and rivers within the heart of a major city of 3 million people is definitely extraordinary, rare worldwid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Mr. Choi Do-yong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National Geopark Interpreters Association. Well, beyond being a national geopark, Busan has been pursuing UNESCO Global Geopark certification. So could you update us on the current status of this initiative and explain what significance and changes achieving UNESCO Global Geopark status would bring to our city? 네, 부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도 추진해 왔는데요.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인증을 받는다면 부산은 어떤 변화가 기대될까요?
1: 예,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0: 네.
1: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최종 부결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안았습니다.
0: 네.
1: 하지만 부산시는 이를 결코 실패로 보지 않고 중요한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기존 국가지질공원의 재인증을 위해 안내시설과 보존관리 체계를 국제규격에 맞게 철저히 재정비하며 내실을 다니는 내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1: 부족했던 점을 완벽히 보완해 세계지질공원으로 재도전하여 최종 인증을 받는다면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0: 그럼요.
1: 인구 300만 대도시 한가운데 8천만 년 전 화산과 공룡의 역사가 공존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도시형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국제적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의 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잠시 바다만 보고 떠나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생태 지질학자와 관광객들이 찾아와 오래 머무르며 지역과 호흡하는 고부가 가치 체류형 관광으로 부산의 관광 지형도가 대전환될 것입니다.
0: 다시 도전하는 부산의 다음 이야기가 더

0: 아니라 공룡들이 눈 울고 격렬하게 화산이 터지는 호수가였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다들 놀라십니다.
1: 네.
0: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단연 지질공원 해설사님, 이 절벽과 바위가 진짜 수천만 전의 것이 맞나요? 하는 물음입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발밑의 돌멩이와 절벽이 까마득한 지구의 역사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방문객들의 눈빛이 단순한 구경꾼과 호기심과 감동에 찬 탐험가의 눈빛으로 바뀝니다. 그 눈빛을 볼때 해설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1: 네, 이 발밑을 돌과 눈앞에 이제 절벽이 수천만 년의 시간에도 품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더 소중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So I love that. So he shares that people are most astonished when they learn that Busan's famous coastal sites, Songdo, Taejongdae, Ikide, were not oceans in the distant past, but rather lakefronts where dinosaurs roam amidst active volcanic eruptions. He notes that the most frequent question visitors ask is, are these cliffs and rocks really tens of millions years old? And he reflects that the moment visitors realize the rocks and cliffs beneath their feet carry ancient Earth history, their eyes transform from just casual onlookers into curious and moved explorers, which brings him this great sense of fulfillment as a geopark interpreter. Well, what do you consider to be a good interpreter, and what sense of mission do you hold in protecting and sharing Busan's geological heritage? 그럼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해설사란 무엇인지, 또 부산의 지질 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일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예,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해설사란 어려운 학술 용어를 쉬운 삶의 언어로 풀어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1: 네.
0: 돌 하나의 화학적 성분이나 복잡한 학술명을 외우게 하는 것보다 그 돌이 견디온 긴 시간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감동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지질유산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자산입니다. 저희 지질 해설사들은 단순히 지질 교과서를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방문객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매일 전장에 서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려운 지식을 쉽게 전하고 또 자연을 아끼는 마음까지 전하는 일이군요. So he defines a good interpreter, geopark interpreter, as someone who translates complex academic jargon into the easy language of just everyday life, emphasizing that conveying awe and emotion regarding the vast time a rock has endured is far more important than forcing people to memorize chemical compositions or scholarly terms. And he reflects that geological heritage is an asset borrowed for a moment that must be passed down intact to future generations. He shares that geological commentators stand in the field every day with pride and a deep sense of mission, aiming not to read from textbook pages, but to open visitors' hearts so they develop a genuine love and desire to preserve natur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Choi Doo-yong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National Geopark Interpreters Association. Now, the 48th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is currently underway right here in Busan, drawing growing public interest toward cultural heritage. So, from your perspective, what shared values do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hold? 지금 부산에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어떤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부산이 세계 어떤 도시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예, 두 유산의 공통된 가치는 바로 기억과 연결입니다. 문화유산이 인간이 남긴 삶과 역사의 기록이라면 자연유산은 지구와 자연이 남긴 삶의 터전입니다. 결국 두 유산 모두가 우리 인류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뿌리라는 점에서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1: 네.
0: 저는 우리 부산이 세계인들에게 그저 화려한 마천루와 바다가 있는 도시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억 년의 지구 역사와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역동적으로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유산의 도시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부산이 아름다운 바다의 도시를 넘어서 오래된 자연의 이야기를 품은 유산의 도시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2: So he highlights that the common values shared by both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s memory and connection. He explains that while cultural heritage records human life and history, natural heritage forms the living habitat left by the earth, right behind by the earth. And nature. Ultimately, he notes, both serve as precious roots, teaching us where humanity comes from and how we should live moving forward. And he expresses his sincere wish that Busan will be remembered globally, not merely as a city of glamorous skyscrapers and ocean views, but as a dynamic city of sustainable heritage where hundreds of millions of years of Earth history harmoniously coexist with warm human warmth.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예, 오늘 방송을 통해 부산의 깊고 푸른 지질 역사와 지질 공원을 시민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 대단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네.
0: 이번 주말이나 휴일에 가까운 낙동강하고 송도, 태종대, 이기대 장산, 금정산을 찾으실 때 발밑의 바위 하나, 산자락의 돌 하나에도 눈길을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자연 지질유산의 메신저인 지질공원 해설사를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재미있고 신비한 지구 이야기로 여러분을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말엔 부산의 바위와 산, 바다를 조금 더 천천히 바라봐야겠습니다. 우리 여우님께서는 너무 멋진 해설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2: I absolutely agree. Very, very interesting. All the stories we've heard so far. And he shares that it was a deeply meaningful time to introduce Busan's deep, rich geological history and geoparks through today's broadcast. He encourages listeners to visit nearby sites like Nakdong River Estuary, Songdo, Taejongdae, Igide, Geumjeongsan this weekend or holiday to take a second look at the rocks beneath their feet and the stones along the mountain trails. And he warmly invites everyone to greet the geopark commentators and interpreters, the messengers of geological heritage, whenever they meet them on site, promising that they will kindly guide visitors through fascinating and mysterious stories of the Earth. Well, before we let you go,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1: 오늘 마치기 전에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회장님에게도 드릴게요. 가장 사랑하시는 부산의 자연 풍경은 어디인가요?
0: 제가 가장 사랑하는 풍경은 해질 무렵 아미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낙동강하고 이 낙조입니다.
1: 네.
0: 글자 그대로 한 폭의 거대한 수묵화 같습니다. 흔히 다대포 낙조는 사진 작가들에게 최고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1: 그쵸?
0: 여기에 붉은 놀빛을 만나 빛나는 연한 사주, 즉 모래톱이 더해지면 과연 이곳이 현실인가 싶을 만큼 장엄합니다.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공존하는 부산만의 독보적인 풍경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S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저는 꼭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2: So he shares that his most cherished view is a sunset over the Nakdong River estuary seen from the Amisan Observatory at dusk, describing as a grand ink and wash painting come to life. And he notes that, of course, the Tadepo sunset is renowned as a premier spot for photographers. The addition of coastal sandbars glowing in the red evening light creates just a majestic scene that feels almost unreal. So if you have time this weekend, I would highly, highly recommend it. I might go check it out this weekend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oi Doo-yong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National Geopark Interpreters Association.
1: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최 두용 부산 국가지질공원 해설사회 회장과 함께했는데요. 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Westlife with Nothing's Going to Change My Love for You.

0: it's time for Busan Update. The city of Busan is holding a Silver Hero Contest to help spread a more positive image of older adults as the city moves further into a super-aged society.
1: 네, 부산시가 초고령 사회를 맞아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실버 히어로 노인 인식 개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0: Now hosted by the Busan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for Elderly Living Alone, the contest runs through August 31st under the theme Heroes Beside Us.
1: 우리 곁에 영웅 in Korean,
0: inviting entries about a moment a grandparent felt like a hero or what kind of older person you hope to become yourself one day. Any Busan resident can take part in one of four categories: drawing, photography, writing, or a six-line acrostic poem. A total of 67 winning entries will receive awards, including prizes from Mayor of Busa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Chair of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along with cash prizes. And the city hopes the contest will help shift the way we see older adults from people who need care to respected elders and heroes who've helped hold up our society while building more understanding between generations. And that's it for today's Busan Update.
2: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0: And the time is now 11:45,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Let's turn to Myanmar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Chun Ki-hong is joining us from Myanmar and is on the line.
1: 네, 오늘은 미얀마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얀마의 천 기홍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정기홍입니다.
0: All right, this is Mr. Chun Ki-hong based in Myanmar,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The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was held this time, and the Myanmar issue is said to have been raised as a key agenda item at the plenary session. So could you tell us how significantly it was addressed?
1: 네, 첫 소식 볼게요. 이번에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특히 본회의에서 미얀마 사태가 핵심 안건 건으로 다뤄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비중으로 논의되었는지 전해주시죠.
3: 네,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59차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기화된 미얀마 내전과 유혈 사태 그리고 2021년 미얀마 쿠데타 발생 직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5가지 중재안의 이행 여부가 핵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회원국들은 미얀마의 안정을 위해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 간의 대화 개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1: 네, 벌써 몇 년째 이어지는 사안인데도 계속 핵심 안건으로 다뤄진다는 게 그만큼 해결이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0: So the 59th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was held in Manila, Philippines from July 20th to 24th. At this meeting, the prolonged civil war and bloodshed in Myanmar,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five-point consensus adopted at the ASEAN Special Summit held in Indonesia right after the 2021 Myanmar coup, were tabled as core agenda items. Member states once again strongly urged an immediate cessation of violence and the initiation of dialogue among all parties for the stability of Myanmar. Well, were there also any specific measures or new proposals presented by ASEAN member states to resolve the Myanmar situation?
1: 이번 아세안 회원국들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새롭게 내놓은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안도 있었나요?
3: 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일시적 특사 방문을 넘어 미얀마 사태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장기 전담 특사 설치 및 미얀마의 이행 경과를 평가할 새로운 프레임워크 구축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경지대의 치안과 피난민 지원을 위해서 아세안 차원의 인도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0: I see. So at this meeting, going beyond the conventional contemporary envoy visits, intensive discussions were held on establishing a long-term dedicated special envoy to continuously respond to Myanmar's situation and constructing a new framework to evaluate Myanmar's implementation progress. In addition, voices were high that ASEAN-level humanitarian assistance should be expanded to ensure security in border areas and support refugees. Although ASEAN's mediation efforts continue, the actual reaction on the ground in Myanmar and the evaluation from diplomatic circles remain grim.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1: 아세안의 중재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미얀마 현지 반응이나 외교부의 평가는 여전히 어둡다고요.
3: 그렇습니다. 군부 측은 국가 안정이 우선이며 외부 개입은 주권 침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질적인 타협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영문 매체들은 아세안이 중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군부와 반군 세력 간 갈등의 골이 깊어 단기간 내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외교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0: 네,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사안인데요. So the military side is adhering to its existing position that national stability comes first and external intervention is a violation of sovereignty, thereby failing to find a practical compromise. Local English language media outlets evaluate that although ASEAN is making mediation efforts, the deep rift between the military and rebel forces makes it difficult to devise a distinct breakthrough within a short period, resulting in a continuing diplomatic stalemate.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While diplomatic challenges continue, a meaningful event using Hallyu and fashion as its medium was held locally. It's called the Face of Myanmar event. So could you introduce this event?
1: 네, 다음 소식 볼게요. 현지에서는 한류와 패션을 매개로 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Face of Myanmar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이 행사는 한국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패션과 모델 축제인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의 미얀마 예선전입니다. 아시아 20여 개국에서 각각 자체 예선을 치른 뒤 우승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최종 본선인 페이스 오브 아시아 대회를 열게 되는데요. 지난 20일 미얀마 양곤에서 예선을 위한 2026 페이스 오브 미얀마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1: 그렇군요. 한류가 이런 방식으로 지역 청년들과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인데요.
0: So this event is the Myanmar preliminary round for the Asia Model Festival, the largest fashion and model festival in Asia, hosted by the Asia Model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After holding independent preliminaries in around 20 Asian countries, the winners are invited to Korea to hold the final main competition, the Face of Asia tournament. And on the 20th, the 2026 Face of Myanmar competition for the preliminary was successfully held in Yangon, Myanmar. Well, this competition is said to draw a high interest among young people in Myanmar. So were there any applicants and what criteria was the judging based on?
1: 미얀마 젊은이들 사이에서 관심이 굉장히

0: 작은 대회라고 하는데요. 지원자도 많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번 대회는 미얀마 전역에서 수백 명의 지망생들이 지원해서 남성 10명, 여성 10명,

0: FM 부산 영화방송.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0: more Ring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zo.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lover 운이 좋게 찾은 내 ex-lover 올 것 같아 내게 겨운 너란 행운도 멋지지 누가 뭐라 해도 널 알아갈수록 yeah let's go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없어 넌 나의 only one 나의 lucky one 'cause I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씨, 잘 지냈어요? How are you?
1: I'm really good. How have you been?
0: Me? Good. Very good.
1: Wow, look at you. You look so different.
0: Me? Different. 오, 뭐 달라 보인다 이런 건가? 오, 다이어트 좀 했는데 표가 나나 보네. My diet. Thank you.
1: Oh,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0: What? Into? 뭐야, into면 뭐 어디 안으로 뭐 이런 말 아이가. 아, 저기 카페로 안으로. Into? 들어가자고요? 어, 뭔데 뭔데 이거 데이트 신청이가 진짜 갑작스럽네. 아, 이거 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노? Sorry. No time.
1: No, no, no.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0: No into. Out. 가야 돼요. No time. Sorry, sorry.
1: I meant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0: 아, 정말 진짜. 아니, 아니. Interest. 관심. 어머, 관심 있다고. 이 사람 생각보다 적극적이네. Sorry, no time.
1: I mean,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0: 아, 그러니까 저는 no interest.
1: Oh, I just wanted to know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2: 왼쪽 횡단보도에 녹색이 켜졌어.
0: 아, 진짜 끈질기네. 아, 신호 바뀌었다. 횡단보도 빨리 건너가야지. 아이고, 갈게요. See you. 오늘 배워볼 표현. 요즘 어떤 것에 관심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해?
1: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0: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1: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를 물어볼 때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into는 원래 어디 어디 안으로 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좋아하다, 무엇에 푹 빠져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I'm into 무엇 무엇이라고 하면 됩니다. I'm into running these days. I'm into cooking these days.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요즘 어떤 것에 관심 있어요?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1: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하고 있는데 라이브가 평일에도 좀 잡히고 그다음에 좀 멀리 가서 공연할 일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회사에도 약간 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저한테도 되게 좀 마이너스가 많아가지고 밴드랑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음악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상황에서 음악을 선택하고 하시던 일을 포기하신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게 선택의 기로에 놓인 순간에 고민을 해봤을 때 직장은 물론 지금 그만두고 나중에 돌아오면은 좀 많이 힘들겠지만은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소음배강이라는 팀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할 수 있는 순간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가끔 네.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제 살아가는 이유가 돼줘가지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런 선택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0: 저도 제가 이렇게 올해 소음배강이라는 팀에서 그 다음에 부산에서 음악을 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1: 네네.
0: 한 3년 정도 부산에서 이렇게 음악하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원래는 한 1년, 2년 하면 그만하고 서울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네요.
1: 아 그럼 활동하신 지는 지금 3년 정도 되신 거고
0: 네 맞습니다.
1: 프로그래머 일을 그만두신 지도
0: 그건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네요.
1: 2년 정도.
0: 네.
1: 아 그럼 벌써 일을 그만두신 지도 2년이 넘은 거네요.
0: 맞습니다.
1: 아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그 힘듦을 상쇄하는 그 기쁨이 공연 무대와 음악 활동에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혹시 해오셨던 공연 중에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좀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하나만 소개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제일 제가 공연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기대를 많이 했던 공연 작년에 여름에 했던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있었는데요.
1: 네.
0: 거기에 나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인디 음악을 하면서 밴드 음악을 하면서 설 수 있는 가장 큰 무대이자 목표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1: 꿈의 무대죠.
0: 네, 완전 꿈의 무대였죠. 그래서 섭외가 봄쯤에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8월 초에 공연 때까지 진짜 매일같이 무대에 올라가는 상상을 하고 예,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고 무대에서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공연을 했던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해외에 이제 소음배강이라는 팀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싱가포르에 가서 공연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1: 아 그렇군요.
0: 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사람들이 그냥 음악 하나로 소통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뜻깊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1: 부산을 넘어서 전국 또 해외까지 이렇게 활발히 무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일단은 살기 좋고요.
1: 살기 좋은 도시죠.
0: 네, 부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음악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네, 되게 감사하게도 밀락 인디 트레이닝 센터라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밴드 음악이나 뭐 힙합 음악도 하기도 하고 뮤지션이라면은 신청해가지고 합주실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1: 네.
0: 일단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연할 수 있는 라이브 베뉴들도 존재하고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수요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게 자생이 저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은 하는데
1: 그렇군요.
0: 예, 그거 말고는 레코딩도 할 수 있고 합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요즘은 스트리밍 세대기 때문에
1: 그쵸?
0: 판매는 뭐 어차피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1: 네네.
0: 뮤지션 노마드들한테 부산은 정말 천국 같은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뗄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뮤지션으로서 보는 부산의 이제 로컬 뮤직 씬이라든지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떤가요?
0: 제가 감히 그런 평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얹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해외의 예시를 들면 뉴욕 펑크 씬이 있고 뭐
1: 네.
0: 뉴올리언스 재즈 씬도 있었고
1: 그쵸.
0: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시부야계 이런 음악들도 있었는데
1: 네네.
0: 제가 요즘 바라봤을 때는 부산 밴드 이런 느낌으로 부산에서 밴드 음악들이 그래도 국내에서 지역의 음악 장르를 뭔가 장르가 아니더라도 씬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부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 이제 하나의 이름이 붙게 네. 되는 거군요. 혹시 서프락이라는 장르랑 비슷한 그런 이야기일까요?
0: 음악이나 이런 장르적인 특성이라는 게 사람들의 삶에서 묻어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재즈 같은 경우도 이제 흑인들이 즉흥 연주를 하던 것들이 장르가 되었던 것이고
1: 네네.
0: 서프락도 해외에서 이제 시초는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프록을 부산에 붙이는 거는 어느 정도 이미지를 이용한 것뿐이지 자연스럽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부산에 살면서 바다를 많이 안 가는 편이라서
1: 네. 아,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 그냥 그 이미지 때문에 네. 붙었을 뿐이지 자연스러운 부산의 장르는 아닌 것 같은 느낌.
0: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렇게 부산에서 계속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혹시 앞으로 부산에서 꼭 해보고 싶은 그런 공연도 있으실까요?
0: 부산 록 페스티벌 가서 연주하고 싶습니다.
1: 아, 부산 락페.
0: 네.
1: 아, 부산 락 페스티벌이 또 얼마 안 남았죠, 올해?
0: 네,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물론 저희는 이제 휴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이 올해는 계획이 없지만은 작년 아 재작년에 앨범 냈을 때 내심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1: 아 연락이 오기를
0: 부산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부산에서.
1: 네 앞으로의 활동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박성규 뮤지션의 계획을 좀 살짝 들려주세요.
0: 아 지금은 제 뭔가 뮤지션으로서의 애고가 소원배강의 멤버로서 강력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음악을 시작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이유이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제 오류라는 활동명 또는 뭐 박성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내걸고 개인으로 정규 앨범 단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제 인생의 과제거든요.
1: 네.
0: 언젠가 그런 정규 앨범을 만드는 것이 뮤지션으로서의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원대한 꿈입니다.
1: 아, 박성규 뮤지션의 정규 앨범도 기대가 됩니다. 아쉽지만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뮤지션 박성규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에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 에러.
0: 제 예명이 이제 오류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 네네.
0: 에러가 저는 살면서 힘든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고 하지만 아름다운 순간들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되게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가면서 제 삶이 뭔가 오류가 발생한 것처럼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은 다 아름다운 순간들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에러라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좀 아름다운 순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감명에 의해서 에러라는 단어를 하나 뽑고 싶었습니다.
1: 와 너무 감동적이네요.
0: 감사합니다.
1: 동시에 또 너무나 프로그래머다운 단어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2: This is an emergency broadcast from BEF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issued this PSA in the Gyeongnam, Gimaesi, and other areas at 3:57 p.m. on July 28, 2026. A heatwave warning has been issued over Gyeongnam, Gimae, Miryang, central part of Hapcheon, Jeonnam, Gwangyang area at 4 p.m. on July 28, 2026. Refrain from outdoor activities during the hottest hours. Please wear light clothing and use a parasol when you go out. Please drink plenty of water. And please check on the safety of your neighbors. This was a message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6: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7: The time is now 5 o'clock.
8: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9: 부산이 좋아요.
10: 부산이 좋아요.
9: 포 마이 부산.
10: 포 마이 부산.
11: 부산으로 오세요. 포 마이 부산.
12: 부산?
13: 포 마이 부산.
14: 부산 하면 포 마이 부산.
15: 하나, 둘, 셋.
16: 부산 is good! For my Busan!
17: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18: All right, welcome back to For My Busan. This is your host, Casey McKeever. You're joining us at 5 p.m. Thank you so much for sticking with us today. Hope you enjoyed the show. I've definitely been enjoying my time here as well. And had a lot of fun with Haley there during the first hour. And I'm sure I'll see her again soon this week. I'm pretty sure about that. But wait, today we've been talking about the seasons, right? We're talking about what's your favorite season, why you like it, what kind of music you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0: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스톡 인 트래픽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오늘 오후 4시 27분 일본 구마모토현 남쪽 23km 지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에도 진동이 감지됐으며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150여 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 At 4:27 p.m. today, a magnitude 7.1 earthquake struck an area 23 kilometers south of Kumamoto Prefecture, Japan. Tremors were also felt in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and the Busan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received about 150 reports.
2: 전국의 역대 최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도 11일째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영구에서는 20대 여성이 야외 활동 후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지난 26일에는 80대 여성이 길에서 쓰러져 당시 체온 39.1도까지 오른 상태로 이송됐습니다. 부산에서는 5월부터 지난 26일까지 온열질환자 34명이 발생했습니다.
3: As record-breaking heat continues across the country, heatwave alerts have remained in effect in Busan for the 11th consecutive day, with suspected heat-related illnesses continuing to occur. Yesterday, a woman in her 20s in Suyeong-gu District was taken to the hospital after experiencing dizziness following outdoor activity. On July 26th, a woman in her 80s collapsed on the street and was transported to the hospital with a body temperature of 39.1 degrees Celsius. From May through July 26th, Busan recorded 34 cases of heat-related illnesses.

0: 프랑스의회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태한 의원을 제2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48석 가운데 37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모두 맡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퐁피도센터 부산 분관 사업 재검토를 비판했습니다.
1: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held a plenary session today and elected People Power Party PPP Councillor Yun Tae-han as its second vice chair. As a result, the PPP, which holds 37 of the council's 48 seats, now controls all leadership positions, including the council chair, vice chairs, and standing committee chairs. PPP councillors also criticized the review of the redevelopment plan for Sajik Baseball Stadium and the Busan branch project of the Pompidou Center. The council also passed an ordinance on holding policy meetings with nominees for the position of vice mayor for political affairs.
0: 부산 지역 응급 환자의 타지역 이송 건수가 지난해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상반기 타지역 이송은 8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건 줄었고 중독 환자의 병원 선정 시간도 평균 29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1: The number of emergency patients in Busan transferred to hospitals outside the region has decreased by 21% compared with last year. The Busan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said 821 patients were transferred to other region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down by 222 cases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The average time needed to find a hospital for poisoning patients also fell from 29 minutes to 17 minutes.
0: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화, 자연유산 25건이 세계유산에 신규 등재됐습니다. 한국은 충남 서산과 전남 여수, 고흥, 무안의 갯벌을 추가해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등재로 전 세계유산은 모두 1,273건으로 늘었으며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는 173개의 나라가 됐습니다.
1: At the 48th sess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held in Busan, 25 cultural and natural sites were newly added to the World Heritage List. Korea expanded the World Heritage boundaries of Gaetbeol, Korean tidal flats, by adding tidal flats in Seosan, Chungnam Province, and Yeosu, Gohung, and Muan in Jeonnam Province. With the latest inscriptions, the total number of World Heritage sites worldwide has risen to 1,273 across 173 countries.
0: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절반 이상이 지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연구원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8.2%, 20대의 51.6%가 부산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원은 청년 유출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30%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을 2년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실험 등을 제안했습니다.
1: More than half of Busan residents in their 20s said they would like to leave the city.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Busan Development Institute, 38.2% of all respondents and 51.6% of those in their 20s said they intended to move away from Busan. To reduce the outflow of young people, the institute proposed measures such as a basic income pilot program that would provide 300,000 won per month for 2 years to young people in the bottom 30% of the income distribution.
0: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부산 지역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1: Students and school staff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cross Busan will be given free access to major generative AI services.
0: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은 폭염 경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 기온도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부산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1: A heat wave warning remains in effect for Busan. Tomorrow's daytime high is expected to reach 35 degrees, making it extremely hot.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un Kim.
0: 홍정화였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Busan 영어 방송.

0: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시 BFM 부산 영어 방송.
2: 올 스타
3: 잉글리시.
2: What elementary school kids in Korea say they want to be these days?
3: Well, 10 years ago, the answer was usually a teacher. Oh. But today, the list looks very different. Sports star, doctor, and even YouTube creators are now at the top of that list. Dream jobs may change over time, but one thing stays the same.
2: Maybe the best job isn't just the most popular one. Maybe it's the one that lets you enjoy both your work and your life. Maybe that's why it's so hard to find.
3: 어.
2: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3: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0: 아이고 우리 FD님 감사합니다. 네. 어 이거 뭐지? 아 맞다 우리 큐시트 꼭 필요하죠. 부장님이 이렇게 맨날 챙겨주시는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Hello, hello.
1: Hi.
0: Happy Tuesday.
1: Happy Tuesday.
0: Who are you?
1: Hi, 저는 화요일의 스타 에이샤입니다.
0: 네 그리고 저는 your everyday star 민수고요. Welcome to All Star.
1: English.
0: 죄송해요 오늘 왜 이렇게.
1: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0: 그쵸. Oh, I think I had like 3 cups of coffee today.
1: Really? Actually.
0: One in the morning and one after breakfast. And then one before coming here.
1: Oh my god, I'm so proud of you.
0: 아니, 좀 TMI 될 수 있지만,
1: 네.
0: 저의 오늘 이 뭐라 그러지? 그 소화 활동이 잘 안 돼서 커피를 좀 많이 마셨어요.
1: What?
0: 네. 여러분, we're all creatures of habit, right? 이거 한국말 뭐라고 할까? Creatures of habit.
1: 습관의 인간이다.
0: 습관의 그
1: 사람?
0: 짐승들이잖아요, 저희가. 습관의 동물,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어 그래서 원래 어 you know taking care of business 하는 시간이 원래 있는데 희한하게 오늘 그 시간이 안 오더라고요.
1: I don't want to know.
0: 그래서 커피를 my go to solution 네 커피였습니다.
1: Okay.
0: 두 잔 마시고 나서도
1: I don't need to know.
0: 자 여러분. 웰컴입니다. 아 벌써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1: 다 나가잖아요.
0: 2부에 그 문자 요정이 항상 이런 토픽 갖고 오니까 어 이것도 Did you know 좋겠다. 왜 커피가 그 도움을 되는지
1: No
0: 왜 어차피 애죠 없잖아 그때
1: 오케이 okay, 그럼 해요. I'm good then.
0: 자 여러분 Happy Tues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elementary students when it comes to dream jobs that they have, mm-hmm. students chose an athlete, mm-hmm. 운동선수, doctor, 의사, and YouTube creator,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죠, as their top dream jobs.
1: Ooh, so like an influencer.
0: 그쵸.
1: Middle school students also picked athlete and doctor, while high school students chose nurse, 간호사, and life scientist, 생명과학자. Oh.
0: What's a life scientist? Isn't like all scientists... Life scientists, right?
1: Honestly, I have no idea.
0: Now, interestingly, teacher, the job of a teacher, once the number one dream job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up until 2015, that has dropped to fourth place. 하등이래요. Because, you know, many kids have seen teachers, these days, 이거 진짜 슬픈 소식이지만, the kids even see teachers under a lot of stress and dealing with complaints from parents.
1: Yeah.
0: Like their own parents sometimes too, maybe, right? That's so sad, isn't it?
1: Yeah. And also today's children also think differently about careers. They don't just ask, can I make good money? They also care about work-life balance, job security, enjoying what they do, and having a meaningful career. 요즘 아이들은 워라벨, 직업의 안정성,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0: 우리 딸이 워라벨 알까?
1: I feel like this is more high school or university. I feel like up until high school, you're so 네. focused on getting into university. And then once you get into university.
0: 그쵸.
1: Yeah.
0: 집에 가서 하루야, 너 워라벨 뭔 줄 알아? 한번 물어봐야겠다. You never know, right? So for many young people today, you know, being happy at work, I guess matters just as much as being successful.
1: Yeah.
0: Right? So Asia, as far as I know, you've been working since you were really young.
1: I would say how I maybe 8, 9.
0: 제 뭐지 그 not 최근 네. but I think before when you started on this show, Asia 이 경력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야겠다 하고 뭐 딱 노트북 들어가서 Asia Campbell 치잖아요. I forget what program it was. But you were super small, yeah. super little.
1: Yeah.
0: 그때 한복 입고 있고요.
1: Yeah, that was like every single one I did, but okay.
0: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1: 노래?
0: 네. Adele 노래 부르고 있었던가?
1: That's not 한복, by the way. That was 부르의 something something.
0: 아, 그래요?
1: Yeah.
0: 아, 거기 뭐 한 그 한복. 어, 그리고 같이 부르고 있었던 분도 하면 그때 한복 입고 있었나?
1: 아니요, 아니요. 그분은 엠플라잉 유해승이었는데.
0: 한복은 언제 입었었지?
1: But like with 한복, I was like I always wore a 한복.
0: 그쵸, 그쵸.
1: Because I did a lot of history 네. related things. But yeah, 저 이래 봐도 10년 차.
0: 그쵸. 근데 그 근데 그때 보니까 우리 하루랑 별로 차이 안 나.
1: 같은 더 네, 어렸을 거예요.
0: 뭐 3학년, 4학년?
1: Yeah.
0: And you probably, you know, that probably wasn't your first time on TV.
1: Yeah, my first time was through this like Genius 발굴단. I was like a 6.25 전쟁.
0: 맞아요, 맞아요.
1: Something. That was my first time, I think.
0: 맞아요.
1: Was that my first time? I think that was yeah, probably.
0: Because it was so long ago.
1: Maybe, but yeah.
0: 여러분, 저보다 에이자가 오히려 선배예요. 이 방송 이 세계의 선배. 네.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right? Since then.
1: Yeah.
0: Did you enjoy? Did you feel happy doing what you were doing?
1: Well, I think that it was I didn't really 방송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like I was like I'm really interested in the Korean War veterans.
0: Yeah.
1: And then 참전용사님들의 이야기를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I had to be on like the news and TV to share their stories.
0: Mm-hmm.
1: And I definitely enjoyed meeting new people.
0: Yeah.
1: I tend to like forget the camera. Like 카메라 까먹어서 so I So yeah,
0: 야, but 진짜 이게 I, 방송인이네 그 정도면. 네.
1: But I feel like since I've done it for like the past 10 years, I think I'd like to try something new too.
0: 그래도 지금까지.
1: But like I love this show. Like 네. I love coming and I love talking. I'm much more comfortable in this show.
0: 맞아요, so. 특히 this show.
1: Yeah.
0: All Star English.
1: Yes.
0: 저랑 할 때 그쵸.
1: 네.
0: You heard it here, folks.
1: 슬프지만 사실이라서.
0: 네, 같이 일하는 사람 제가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데. 에이자 인터뷰 시간인가요? 지금 이게 불만 같이 들어오는데 부장님. 좀 불만이신가요? 그럼 바로 바꾸겠습니다. 네, 아 좋아서 이제 인터뷰 시간 좀 자주 가줍시다. 네, 자주 가줍시다. So, question for maybe our listeners. When you guys were kids, 왜냐면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저희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옛날 옛날에 좀 어렸을 때 왜냐면 저도 나이 많아요. 네, What did you dream about? You know, when it comes to like your job. 저는 어린 민수는요, 초등학생 민수는 I wanted to be a barista.
1: 오.
0: 네, 바리스타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희한하게
1: 아.
0: 우리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좀 좋은 날에 그 호텔 뷔페,
1: 네,
0: 뷔페 갔을 때 그 호텔의 뭐지 그 바 뒤에 바리스타가 있었어요.
1: 아.
0: 막 커피 막 이렇게 스팀 치고 막 이거 너무 멋져 보였어.
1: 오.
0: And I told my parents that day, 나도 그거 하고 싶다, right?
1: Cool.
0: And I think they looked at me weird. 네. So maybe question for our listeners, what did you want to become when you your dream job when you were a kid, right? I'm really curious. Real quick. 자, 요즘은 바로 이게 장래 희망을 묻기보다 좋아하는 것을 묻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대요. Right? 왜냐면 커서 뭐 되고 싶니? 이 질문이
1: 부담.
0: 부담도 되고 좀 아재 필도 나고. 그렇죠? So, these are questions you could ask, maybe even small talk or conversation to see what the person's interests are.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Or 가장 좋아해요? What do you love to do? What do you love to do? 네. 근데 뭐 그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뭐 살짝 뭐 그냥 interest 정도 호기심?
1: Yeah.
0: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1: Yeah. Like what are you into these
0: what
1: days?
0: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근데 I love asking this question to a lot of people when I'm getting to know them because I really want to see like where their heart is at, right?
1: Okay.
0: 뭐 대해서 진짜 이 사람은 이거 대해서 진심 or maybe like, you know, what they're like real about,
1: okay.
0: right? 그래서 무엇에 열정을 느낍니까? What are you passionate about? What are you passionate about? 이 질문 물어본 좋은 이유가 like I said, because you really get to know a person. Interests, we all have similar interests, right? But when it comes to like something you're passionate about, that it's more than a hobby, it's more than an interest. Maybe, I don't know, sometimes it could be your job, but sometimes it's something that you wanted to do, but maybe, you know, because of circumstances, you're not able to, right? 뭐 그런 질문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Yeah. All right, Tuesday program, we have Asia in the house. 오늘 재미있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Asia?
1: Yes, 하율 어떤 코너 기다리고 있나요?
0: Asia한테 물어보는 건데.
1: Sure. 그건 네 생각이고. All right. Let's keep the balance game going with Minsu.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Our Boosters, feel free to join.
0: 맞습니다. 또 뭐 있죠, 에이샤?
1: 아, 저 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죠. Easy peasy quiz. It's a real-time call-in English quiz. Just pick A, B, or C. 세 문제만 맞추면 prize 줄 수 있어요. 아니, get 할 수 있어요.
0: 맞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Keep in mind, this number, okay? 051-744-6601. Okay? 여러분, 오늘은 번호가 딱 하나가 됐습니다. Okay? 6601. Quiz Corner 시작할 때쯤 6시 45분쯤 되거든요. 노래 나갈 때 그때 전화하면 됩니다. 제가 전화 주세요! 라고 고함 지를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전화하시면 됩니다.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문자 조정의 시간이 돌아왔음. 날씨 조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 네.
0: 들어오는데 나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 네.
0: 제가 막혔어요.
1: 근데 제 잘못입니다. 한 1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네.
0: 그래서 왔습니다. 날씨 조정의 시간이 왔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바로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중요한 게요. Cicadas 맞나요? 매미.
2: 네.
1: 네. 네. Cicadas
0: are singing all day long. 진짜 밤낮을 초월해서 네. 매미 소리가 진짜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더위를 무사히 버텨내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고생해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내일 날씨인데요. Tomorrow will be low of 26 degrees and high of 37 degrees. 오늘과 똑같겠고 구름 한 점 없는 crystal clear skies all day. 그래서 it will feel like over 40 degrees. 그러니까 내일도 폭염에 대한 대비는 필수인데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날씨 조정,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꿀팁 없나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1: 혹시 궁금한 분 있으십니까?
0: 전 들렸어요.
1: 없죠? 네.
0: 근데 이게요,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요. 정신력,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That's your tip?
2: Seriously?
1: That's your tip?
0: 둥피님, 듣고 계시죠? 네, 정신력입니다. Mental strength,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 hang in there, 이거든요. 이게 조금만 더 힘내세요, 버텨보세요, 이거인데.
1: 진짜 너무 더운데, 여러분, 힘내세요. Hang in there, 이런 말 듣고 싶습니까, 솔직히?
0: 근데
1: Is that what you really want to hear?
0: 그 중요한 게 있어요. 나갈 때 덥잖아요. 네.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최면을 걸어보시면 좀 낫습니다. 그거 뭐... 이외에는요 실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 네.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문이 It's another 37 degrees day tomorrow. Hang in there. 내일도 37도까지 올라가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이번 주 내내요 37도입니다.
1: 자, 일단 할 거 하세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네네.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먼저 하세요.
0: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 나가면 안 돼요?
1: 안 돼요, 안 돼요. 나 이분 있을 때 이 문자들 너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좀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1: 자, 다 했습니까? 네, 자,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수님, 날려 다리로는 거의 날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우리 다은님이 날려 이제 막 지각하시네요. 네,
2: 수은님. 왜 두둥님께서 날로 먹는 요새.
1: 네, 우리 닥터 수님도 날려 뭐 더위 먹었나요? 라고도 물어보네요. 네, 우리 선플라워님은 날개로 날아오면 될 텐데 요즘 날개가 안 보이네요. 여유롭게님은 지팡이 킹 받는데요. 이제 이 요술봉이하고 지팡이래요. 네.
0: 네. 혹시 그 저 뛰어들어오는 게 보였나요? 네. 그렇군요.
1: 네. 우리 부장님이 일부러 이 와이드 샷을 네, 줬거든요. 들어올 때.
0: 와이드 샷인 줄 몰랐어요.
1: 네. 네. 자, 일단 뭐 할 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0: 내일은. 네. 잘 들어오겠습니다.
1: 네, 차라리 날씨 정보보다 그냥 청취자분들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게 훨씬 나을 듯 이렇게 왔네요.
0: 그렇군요.
1: 네. 네. 자,
0: 이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 수고했습니다.

0: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Don't go changing to try and please.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You never let me down before.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0: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I took the good times I'll take the bad times.
2: 생각이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1: That's what you think
3: 그건 네 생각이고
2: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아서 알아서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1: 데니샤 우리
3: 네 좀 읽고 넘어갈까요?
1: 아니 읽는 것도 좀 살짝 무서워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에이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3: 네.
1: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에이저도 그 특히 저. 네. 우리 부스타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you guys are on one today.
3: 야.
1: 네. 좀 무섭네요. 제가.
3: 단합력이 되게 네. 좋으시다. 네. Teamwork.
1: 네. 일단 최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스타분들 아까 날씨 요정이 있었을 때 그 들어오는 문자와 저한테 향했으면
3: Oh my gosh
1: 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3: 그건 네 생각이고
1: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그쵸, 이자?
3: Yes.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저 잘못한 거 있나요?
1: 아니요, 절대로요 잘하고 있습니다
3: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 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주제는요?
3: 오케이, 너무 많이 웃어서 지금 목이 나갔어요. Okay, but anyway, now that the Gen Z vibe is back, we thought this topic would be perfect. 오늘은 여행 메이트 밸런스 게임.
1: 요.
3: Yes.
1: 지금 여행 기간이잖아요. 저도 썸네일과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3: Oh my gosh.
1: 가자. 여행.
3: 아, 저도 챙겨올 걸.
1: 그래 말이야.
3: 아, 왜 혼자만
1: 이런 준비성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3: 되게 누구 닮으신지 네. 모르겠다.
1: 혼자 가라 하와이라고 문자가 하나 왔네요. 네.
3: What is that?
1: 같이 가죠. 아, 에이저는 모르죠. 이 영화 아주 옛날 영화인데.
3: 네.
1: 어머님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3: 오케이.
1: 네가 가라 하와이. 네, 딱 이렇게 엄마 네가 가라 하와이 무슨 뜻이야라고 그러면 어머님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3: 오케이. 아, 그래서 topic.
1: 네.
3: 그 Have you ever heard of the expression 7말 8초? That's when the summer vacation season really begins. 아, 7월 말 8월 초.
1: 맞아요.
3: Does that mean, oh, okay. Around this time, 몰랐어요.
1: 그 뜻이었구나.
3: I was like, what do you mean 7말? Is that like 말마? Or like, I don't know. Anyway, around this time, a lot of people are busy planning their next trip.
1: 맞습니다. But here's a question. What makes a trip great? Is it the destination or the people that you're traveling with? 두둥님은 진짜 가기 싫어요. 하와이.
3: 같이 가기 싫다고.
1: 아,
3: 하와이는 가는 거 정도.
1: 아니 이거 써봤으니까 너무 어두워서 진짜 같이 가기 싫다 하와이. 아니 두둥이 하와이 가는데? 나 아무리 진짜 같이 가는 사람 싫어도 하와이잖아요. It's Hawaii. 네. 진짜 싫어. 나는 하와이 그래도 가긴 가겠다. 네.
3: But like, it's not just about where you go. It's about who you go with.
1: 그쵸.
3: Even the most beautiful destination can feel stressful.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1: 네.
3: With the wrong travel buddy. While the right one can make an ordinary trip unforgettable.
1: 잠깐만, 잠깐만.
3: 네.
1: Let me state my case. 여러분, 저랑 하와이 가게 되면
3: 네.
1: 일단 언어 문제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3: 아, 영어 하시니까.
1: 영어? 일단 뭐 영어 저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두 분이 그래도 같이 안 갈 겁니까? 근데 하와이.
3: 근데 한국말을 모르셔서 번역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1: 에이, 일단 뭐 한국말 할 때는 네. 대충 해도 되고 네, 이거 알잘딱깔센 알잖아. 네.
3: Okay, so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thought, I don't think I can travel with this person again? 여행하다가 이 사람과는 다시는 여행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1: Once, 한 번 있어요.
3: 네. 설마, why?
1: 근데 이거는, 와 진짜... 설마 에이샤
3: 아니겠죠?
1: 설 에이샤 너 때문에 집에 가서 혼날 수도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절대로 아니에요. 네. 자기가 같이 여행 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 네. But once and I'm not saying I hated the time.
3: Uh-huh.
1: 근데 생각보다 이 난이도가 the difficulty 난이도 difficulty잖아요. The difficulty was like exponential.
3: 하루?
1: 아니요, 하루는 당연히 같이 가야 되잖아요. That's a given.
3: 네.
1: But we once took our my wife's niece along. So it was me, my wife, Haru, my daughter, and my wife's niece.
3: Okay, right? 괜찮으시겠어요.
1: 그래서 애가 한 명에서 두 명이 되니까 일단 이 여행의 이 난이도가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So it's 영어 not like 좀 써달래요.
1: 네. 부장님 또 좀 기회 한번 들어오시죠. 네. So it's not double the work, the effort. It's like quadruple, right? But I had a lot of fun. She had a lot of fun too, and I think we made a lot of great memories for her.
3: Mm-hmm.
1: But man, like
3: I do understand because like it's like more preparing stuff,
1: yeah,
3: right?
1: Yeah. And I just,
3: double trouble,
1: right? And just you know, we added on another person, but I still. You know, planned the vacation like it was just the three of us.
3: You
1: know what I mean? Yeah. So I didn't hate the time, but I just didn't realize how much work it would be. Right?
3: But like that makes the best memories.
1: 그쵸. 네.
3: Yeah, like your worst decisions make the best memories.
1: And I agree, because I'm going to remember that vacation for a very long time.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All right, let's get it. 자, 여행 메이트 밸런스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3: Would you rather? So, would you rather travel with a laid-back, no-plan friend or a super organized picky planner?
1: 네, 여러분,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요. A. 순종적인 무계획 친구와 여행하기. Or B. 예민한 프로 계획러 친구와 여행하기.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에이샤가 laid back라고 했잖아요.
3: Yes.
1: 네. laid back 뜻이 뭐죠?
3: 그대로 느긋한.
1: 네, 느긋한. Like
3: 상상하세요. laid 맞아요. back. laid back하면 이런.
1: 진짜 그 친구가 그냥 하루 챙일 이 자세예요. 진짜 바로 에이샤와 나. 네. 자, this is laid back. 아주 chill guy잖아요.
3: Yes.
1: 네, 좀 옛날 밈이긴 한데 chill guy입니다. Yes. Person that's laid back.
3: Who do you think you are?
1: Me?
3: Are you like a laid back person? Are you like always on top of things?
1: 저는요. I plan everything.
3: Me too.
1: 네.
3: Me too, queen.
1: Don't call me queen. King. King이라고 불러주세요. King 민수라고 불러주세요.
3: 아, 아빠랑 똑같은 얘기하네요.
1: 나도 아빠니까. 네. 근데 I am in charge of when our family goes on a vacation, uh-huh. I'm in charge of all the planning.
3: Oh, okay.
1: From plane tickets to hotel to what we're gonna do.
3: Oh wow.
1: It's all on me.
3: Uh-huh.
1: But 근데 그 정도 planning, but my planning is this. Okay, we get into the city. That's the plan.
3: Oh boy, that's not the plan.
1: That's the plan. And then when we get into the city, we just, you know,
3: we just
1: wing it.
3: For me, I think my first alone trip was 수학여행. Back in elementary school, we went to like a amusement park.
1: 잠깐 수학여행. 수학여행을 혼자 갔다고요?
3: No, like with my friends, but like no parents.
1: 아,
3: you know?
1: okay.
3: This was right before COVID.
1: Uh-huh.
3: So 놀이공원 갔었을 때, I like 그 놀이공원 맵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 뭐 어떤 길을 가야 가장 빠른 길이고 그 거기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like how many minutes we're gonna stand up in lining 아. and like what's the best route 그거까지 다 플랜하는 사람.
1: How old were you again?
3: 12
1: years old and already printing the map out as well as the routes, right?
3: Because for me, I always worked and studied a lot. Mm. So 노는 기회가, it was 너무 소중한 기회. So I had to make the most out of it.
1: Oh, I understand. Yeah, yeah. I mean, with that kind of schedule, you would want to take advantage of that situation, right?
3: Yeah.
1: Where you can have fun, right? Mm. Now, a travel platform recently revealed the top four worst travel buddies.
3: Okay.
1: 여러분, see if you agree or maybe 살짝 좀 찔리는가 알려주세요. 네, 최악의 여행 메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number one 1위는요, the complainer. 바로 불평 불만형 네 메이트였습니다. 아 너무 더워, 너무 추워, 이거 너무 딱딱해. 이를 뭐 먹을 때, 너무 느끼해, right? 너무 비싸, 너무 싸. 이런 거 있잖아요.
3: I think. When I was younger, when I went to like a family trip or something, yeah. my number one complaint is, when are we there yet?
1: Are we there yet? 아직 몇 분 남았어.
3: Or like, I'm hungry.
1: That's my daughter.
3: There's a Canadian thing we say. 네. It's like, do you want a knuckle sandwich? Knuckle이 여기 주먹이거든요. 그래서 knuckle sandwich은 그냥 이제 죽. 그거 네
1: 하나 말고나 두 개 있는데 두 개 먹을
3: yes,
1: 하나 먹을
3: yes 맞아요
1: 맞아요 number two는 어떻게 됩니까 Aisha
3: the control freak
1: 오
3: 난데 이유는 아니야 never mind 아니에요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계획 집착형 so like they plan every minute of the trip like for me I guess I do plan every minute of the trip but yeah. like I know that a lot of things are going to change
1: yeah.
3: and I have plan B and C and D and
1: 그쵸
3: yeah.
1: backup이라고 하죠 그 backup plans
3: yeah like even if you're tired they're already saying come on we've got three more places 이거 난데 아니 그래야죠 아니 여행 왔으면 네. 피곤하든 말든 밥을 먹든 말든 일단 놀아야죠
1: 그쵸 네
3: yeah.
1: I'm not saying I agree with you 네 I understand
3: like my family was the type of family if we went to like a water park like we would not eat all day and we would just 오픈 수영장 오픈 시간부터 가서 we would leave when it's like closing
1: 아 어머님 아버님 고생하십니다 네 자 number three The photo obsessive. 3위는요, 인생샷 집착형.
3: 아.
1: 이건 안 돼? 아니, 저는 뭐냐면.
3: 우리 큰일 났어요.
1: 남는 게 사진이잖아요. Like, yeah. photos last, videos last, right? So I'm the one that says, 하루하루, 저 엄마 옆에, 엄마 옆에서. 자, 이제 엄마 빠지고 하루 혼자. Right? Like every block we have to go,
3: yeah.
1: right? So basically, these people act that like you're, like they're the professional like personal photographer. 네. And hundreds of photos later, they're not happy still. 난데? 네.
3: And number four, the picky eater. 난데?
1: 하루인데?
3: 4위는 음식 까다로운 친구. I don't eat that. Nothing spicy. Can we just get burgers? Suddenly, 아 저는 근데 그건 아니다. Anyway, finding a restaurant becomes the hardest part of the trip.
1: 네.
3: Which type would you least like to travel with? 어떤 유형이랑 가장 travel 안 하고시나요? I think for me it would be the complainer.
1: 맞아요.
3: 왜냐면
1: 백퍼.
3: Cause like travel 하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1: 맞습니다.
3: It's like I want to be the person who's like up and early and like enjoy my time there.
1: Yeah, right. So. But if you have somebody that's always with you every step of the way,
3: yeah.
1: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You know what I mean?
3: I just be like lock that person in the hotel room 네. and just leave.
1: 자 이렇게 진짜 top four worst travel mates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여행 메이트로 우린 정말 잘 맞아.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요, right? What would you say that? How would you say that in English? 아, 우리는 여행 궁합이 정말 잘 맞아. We travel really well together. We travel really well together. 라고 할 수 있죠. Or 우리는 여행 스타일이 딱 너무 잘 맞아. We're on the same page.
3: I love that one.
1: 뭐 예를 들어 뒤에 when we travel. 근데 yeah. we're on the same page. 우리 생각이 너무 똑같아라고
3: yeah.
1: 표현하고 싶을 때 we're on the same page. 그리고 친구나 안 그러면 뭐 가족분들도 될 수 있고 그냥 우리 너무 잘 맞아. 너무 말이 잘 통해.
3: Mm-hmm.
1: We just click.
3: Yeah.
1: We just click.
3: Like 네. 껌딱지 like 처럼 like click.
1: 맞아요. 네. 저희 가족도 아무리 좀 서로에게 뭐 힘듦 이런 거 있어도 when we get to like something that we all enjoy, like we just click. 그 시간은 진짜 너무 잘 가요.
3: Yeah.
1: 서로 너무 즐겁고, right? 하니까 we just click during those times. But all the other times, 왜 이렇게 힘들지? 네. 죄송한데 이 부장님 저 이거 지금 원고가 잘 계속 안 보이거든요.
3: 아니 아무도 끼라고 한 적 없어요.
1: 아니 but the thumbnail told me to do it.
3: 이제 눈 네 개 되셨다.
1: 네, 네 개 됐습니다.
3: Boy. 자,
1: we have lots of messages coming in. 맞다, 우리 문자 좀 몇 개 읽어야죠. 우리 yes. 유저님, 저는 해외 여행이면 좀 피곤해도 알차게 organized 한 친구 따라다니면서 본전 뽑을래요. Laid back은 좋은데 아무 의견도 계획도 없이 따라다니고 따라다니려고만 하는 친구는 답답하더라고요. 이해됩니다. 너무 뭐 아무거나 좋아. 그래 우리 하루 종일 호텔 있을까? 뭐 그래 뭐 그렇게 한다면 나 이건 싫을
3: 것 같아. I would be stressed out because I'm like, what do you want?
1: 네.
3: Like 뭐 원해? 너도 같이 좋은 시간 보내야지. 너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1: 그거 like, 그 노트북 그거 영화 봤어요?
3: Oh no.
1: 노트북 영화에 그 라인 가슬링의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No, what do you want? I don't know. I want to go. What do you want?
3: That 진짜. is so mean.
1: That's me to my daughter. How do I want to?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네. 약지연님은 북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라고 하네요.
3: That would be so cute.
1: 북이랑 근데 여행 가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 비행기 좌석 두 개 사야 되나?
1: 그것도 그렇고 식비 진짜 많이 날 겁니다.
3: I know.
1: Right, the amount you're going to spend on food?
3: No, just like throw them in the ocean. 알아서 잘 먹지 않을까?
1: 북이 수영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네요. 자, 여러분,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If we don't get to your message, don't worry. 문자 요정이 2부에 꼭꼭꼭 챙길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행 메이트 밸런스 게임 주제는요?
4: Round 2.
3: Would you rather would you rather visit every famous tourist attraction or spend the whole trip relaxing at the hotel?
1: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요. A. 유명 여행 관광지를 모두 발에 땀나게 돌아다니는 친구와 여행하기. Or B. 호텔 안에서만 누워서 느긋하게 시간 보내는 친구와 여행하기.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3: I don't think I like both.
1: 자, 지금 우리 부장님이
3: 네.
1: 우리 지금 하와이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구였지?
3: 그, Aloha.
1: 네, 두둥이 no choice. 저랑 같이 하와이 왔습니다. 네, you're welcome입니다. 네, 하와이 왔어요. 그래서 이 좋은 풍경, 네. right? 이거 sunset 이런 거 이런 걸 즐겨야지. 근데 하루 종일 호텔에서만 있어? I can't do that. If I'm in another country, I have to step out.
3: Yeah, I agree. I'm not a big fan of touristy attractions.
1: Oh, yeah.
3: I'm more of a person, like, for example, if I would go to Paris, I would go to, like, a normal, just a coffee shop. 저는 그냥 그 현지인들의 그 길거리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1: 네네네.
3: Instead of, like, the Eiffel Tower, I would go to, like, I don't know, just farmers markets.
1: 그래서 요즘 when people plan out their vacation, 검색하잖아요. They look up stuff they want to go to,
3: yeah.
1: right? They look up places they want to go to. And they always 딱 이 그 search engine에 놀 때 딱 이렇게 항상 이면 그 뭐지? 현지인 뭐 맛집. 뭐 현지인 뭐 노는 방법.
3: 맞아요,
1: 이런 것을
3: 맞아요.
1: 검색하잖아요.
3: Yeah.
1: Because when you go to a destination, like, you know, maybe it's your second time going, maybe it's your third time going, and you did all the touristy stuff. You saw the Statue of Liberty, you saw the Eiffel Tower,
3: yeah.
1: you saw the Leaning Tower of Pisa, the Colosseum, whatnot. But I want to see, like you said, like the small shops, the hidden streets
3: yeah.
1: and the roads, right?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But that requires you to go outside of the hotel. 그래서 우리 둘 다 A, B. No, which one are we? A. right? Between the two, rather. 지금 PD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네.
3: What is happening today?
1: 네.
3: 스마트.
1: 네, 일단 미니 민수가 뭐 안경이 뭐 흘려내리고 있었는지.
3: No. She's like imitating you. 똑같이. Like 선글라스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맞네. 아이고 미니 민수랑 똑같아. Like father, like son. Right? You're like the son I never had. 네. But these days, Asia, a lot of young people are planning their summer vacations with their families.
3: Mm-hmm.
1: 네. But whether you're traveling with your family, your partner, or your parents, here are a few things you should never say. So the top four things you should never say on a family trip. 가족 여행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금지어. Top four 알려드리겠습니다.
3: Okay, number four. We should have just stayed home. Home is better.
1: 가! 진짜 나 이 말 나오자마자 너무 화날 것 같아요.
3: 아,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집 최고야.
5: Number three. We came all this way for this? What a waste of money.
3: No, you have to say like, we came all this way for this?
1: 어, 이거 아주,
3: 아주 강조.
1: 네. 겨우 이거 보러 왔냐고? 아, 진짜 돈 아깝다.
3: That was me.
1: 집에 가! Right?
3: I would be like, 경치 그런 전망 좋은데 올라가면 I'd be like, I saw it. Okay, now let's go home.
1: 맞아요. 어, 너무 싫다. Number two.
3: Number two. This is too salty. This is too sweet. 음식이 달다 짜다 금지.
1: 먹지 마! 그렇죠. 진짜. 세게 나가야 됩니다. 네. And number one. 이거 Asia. Are we there yet? 아직 멀었어? 이거 어머. 금지. 진짜.
3: I feel like I don't do that with my friends though.
1: 네. 어, 친구랑
3: Just
1: 하면
3: like
1: 돼.
3: when I was younger.
1: 네. 5 minutes into the trip and the mood is already gone. 이 네 개 중에 그냥 하나만 나오면 이제 사람이 짜증 레벨, 이 불쾌 지수가 확 올라갑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Asia 이거 물어보기 좀 무서운데.
3: No, I think for me like 질문 안 하셨지만 대본을 읽었기 때문에 가장 별로인 말은 I think it's like I think like the fourth one, like 그냥 집 그냥 호텔로 돌아가면 안 돼?
1: 아,
3: like that kind of
1: number
3: thing.
1: Number four?
3: Yeah, like unless you're sick. 네. It's like
1: especially if I would if now me as a dad or me as a person that planned the trip, 그거 들으면 힘이 다 빠질 것 같아요.
3: 맞아, 속상할 것 같아요.
1: Right?
3: I feel like
1: 여러분
3: yeah.
1: 진짜 금지 꽉 그냥 이게 멀고 그냥 꽉 참으세요. 오케이? Okay? 근데 이런 말 나오면 생각으로 와 진짜 분위기 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3: Mm-hmm.
1: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 You just killed the vibe. 와,
3: yeah.
1: 진짜 분위기 완전 깼어. Kill the vibe. 분위기를 깨다. Kill the vibe라고 하거든요. Or 너 진짜 분위기 깨는 사람이네.
3: Oh.
1: You're such a buzzkill.
3: Ooh.
1: You're such a buzzkill라고
3: yeah.
1: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좋아하는 이 단어지만 party pooper이라고 있습니다.
3: Yeah.
1: 네.
3: I feel like
1: pooper.
3: that's better than buzzkill just because like buzzkill 하면 특수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So don't be a party pooper.
3: Yeah.
1: Right? 됐죠? 어, 쟤 좀 뭐지? 분위기 좀 깨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고 싶은데 너 맨날 그래. You're such a party pooper이라고 네, 할 수 있죠. Lots of messages coming in. 우리 유저님이 민수도 왜 뭐를
3: 외워둬요.
1: 네, 나중에 하루랑 여행 갈 때 부모님들 금지어 10개명 있습니다. 오, 이거 진짜 프린트하고 제 여권에 붙여야겠다. 네. 아, 진짜.
3: I'm actually going on a trip next week.
1: 네.
3: So. Yeah.
1: 부모랑 같이 가세요?
3: No. 어. 의도치 않게 친구들이랑 같이 가게 돼 가지고.
1: 방금
3: I will update you 네. next week
1: Let
3: of who
1: know.
3: was the buzzkill and everything.
1: Let us know, okay?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participation. 오늘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3: Yes, thank you so much.
1: 네,
3: guys.
1: 너무 감사하고요. 2부에 우리 문자 요정 그분도 살짝 못 믿겠는데 챙겨주겠죠? 챙겨줄 겁니다. 문자 요청 한번 믿어봅시다.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오늘의 EPQ!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That's right, time for Easy Peasy Quiz EPQ. Take it away, Asia.
3: 네,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3문제만 맞추시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1: 네, three very easy English quiz questions. And if you get them right, all the prizes that you get.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right,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3: 1번 맞추면 커피, 2번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께 연결하겠습니다.
1: 051-744-6601입니다. 6601. 지금 전화 주세요! 자, 여러분, while we wait for your call, 싸이가 부릅니다. That, I like it.

0: That I like it. Yeah. 자, 오늘의 도전자와 커넥트해 보겠습니다. 여보쇼.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Hello and welcome.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네. 천안에 살고 있는 도전을 즐기는 남자 백승철이라고 합니다.
0: 아이고, 백승철 님, 반갑습니다. 네. How are you?
1: I'm fine.
0: Oh, good to hear. 어디 계신다고 하셨죠?
2: 천안.
1: 천안이요.
0: 천안 날씨는 어떠세요? How's the weather up there?
1: 좀 약간 흐리고 네. 이제 비가 올 것 같은.
0: 오, 네. 비가 오면 좀 good news 아닙니까? 너무 더워서 요즘.
2: 습기.
1: 네. 네.
0: Well, anyways, you are today's contestant. 오늘 도전자에 됐습니다. For EPQ. 지금 기분 어떠세요? Are you confident? 아, are you nervous? 어떠세요?
1: 약간 다 맞출 수 있을지 네. 걱정은 되기는 하는데
2: 네. 이게 할 수 있어요.
1: 되게 좀 약간 긴장되고.
0: 그렇죠. 충분히 네. 긴장될만 합니다. 이 PQ 생각보다 살짝 어릴 때도 있거든요. 이거 임 작가님의 이 기분에 따라 완전 다 맞출 수도 있고 완전 뭐죠 할 수 있는데 승철님, don't worry. 저랑 에이자의 그냥 이 힌트를 많이 주거든요, 저희가. We give a lot 네. of hints. So 그거 이거 큐만 살짝 잘 듣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Okay? Are you ready?
1: I'm ready.
0: All right, let's get it. Question number one. 첫 문제 나갑니다.
2: Question number one.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Which word does not belong? A. Apple. B. Banana. C. Carrot. D. Orange. What's your answer?
0: 자, 네 개 중에 이거 하나는 좀 어색한데 안 어울리는 단어를 하나 골라주면 됩니다.
1: 네?
0: A. Apple. B. Banana. C. Carrot. Or D. Orange.
1: 아, 10원요.
0: C. Carrot. 네. 캐럿 네. 싫어하세요?
1: 뭔지 모르겠어요.
0: 아, 그래요? 일단 C 맞습니다! 방금 뭐를 쳤어요, 이제?
2: 제 실로폰이라서.
0: 자, 첫 번째 맞아요. 질문이 네 개 중에 어색한 것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2: 네.
0: 네. 그래서 A, Apple, Banana, Orange는 다 과일이잖아요. They're
2: 맞아요.
0: all fruits. C만 혼자 야채입니다. Carrot.
2: Yes.
0: 네.
2: Congratulations.
0: 맞습니다. 커피 쿠퍼 저희가 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승철님 잘 들으세요.
1: 예.
2: Question number two. This question is about countable and uncountable nouns.
0: 셀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
2: Listen and choose the best answer. I don't have bidi money with me today. So A, I don't have many money with me today. B, I don't have much money with me today. C, I don't have few money with me today. 뭔가 감이 혹시 조금 오시나요? money를? 네.
1: 예, A번이 money라고 들은 것 같은데.
2: A가 many.
0: Many money고요. 아, B는 예. much money. Or C, 네. few money. 이 돈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네.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2: 많이 헷갈려서.
0: 그렇죠. 충분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리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I don't have many money today. 이제 어떻게 I don't have much money with me today. Or C, I don't have few money with me today.
2: 오케이.
0: 이게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2: 네,
0: 죄송해요.
2: 네,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like 저희가 문제에서 countable 네. and uncountable noun 이랬잖아요. 그럼 money는 네. 셀 수 있을까요? 못 셀까요?
1: money요?
2: 약.
0: 그렇죠.
1: 셀 수 있죠.
0: 근데 그렇죠. 돈 amount는 셀 수 있는데 이 단어만 보면요. 이 money는 이 불가사 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로 해서
1: 네. 네.
0: many는 말 안 될 것 같고
2: 네
0: 그쵸
2: 모르겠네요
0: 그쵸 이 few도 조금 어색하고
2: 애매모하고
0: 네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1: 네
0: 정답은요 승철님
1: many money
0: 아, 나 다시 생각해봅시다. 네. 왜냐면 many money라고 하긴 어색해. I don't have many money with me today, Asia.
2: Yes.
0: 아, 이상해요.
2: I don't have much money.
0: Oh, you don't have much money? 괜찮아, 내가
2: oh,
0: 도와줄게.
2: Still?
0: 네. 근데 I don't have few money with me today. 이것도 어색하고.
2: Yes.
0: 아, 승철님, 정답이 뭘까요?
1: Much money.
2: 예!
0: 띵동댕! 맞습니다. 그래서 like I said, money는 불가사 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로 much를 사용하는 겁니다. I don't have much money with me today.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2: 커피랑 치킨.
0: Yeah.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이거는 5만 원 백화점 상품권 걸려 있습니다. 승철님.
1: 네.
0: 지금 많이 긴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1: 예.
0: 땀 흘리고 있죠, 그 지금.
1: 예, 안 그래도 아까부터 땀 흘리고 있어요.
2: Ooh, I have a tip for the money thing. 닥터 수 수브니어님께서 댓글을 남기셨는데 How much is it? 이쪽은 더 어울리잖아요.
0: 맞아요.
2: How many is it? 맞네. 근데 money 할 때는 How much is it? 더 뭔가 느낌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돈 관련돼서 much. 물어보면
2: yes.
0: 좋아요. 자,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Let's get it.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2: Question number three.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Can you go hiking with us tomorrow, Minsu?
3: If the weather is nice, sure. Otherwise, I'll stay home.
2: So, what's your plan?
3: I'll play it by ear.
2: What does I'll play it by ear mean?
0: 네, 이 표현, I'll play it by ear, 무슨 뜻일까요?
2: A. I'll play some music.
0: 네?
2: B. I hurt my ear.
0: 네?
2: I'll decide lat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뭐 상황에 따라 뭐 생각 결정해 볼게.
0: 아까 뭐 날씨 괜찮으면 뭐 이렇게 네. 간다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2: 야.
0: 네. 승철님 정답 무엇인 것 같아요?
1: 아, 좀 힌트 하나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0: 네. A. I'll play some music. 이 상황에서 음악을 튼다고?
2: 아, 지금 계획 물어봤잖아요. 왜 음악을 틀어요?
0: B는 나 귀 아파. I hurt my ear. 갑자기?
2: 갑자기요?
0: C. I'll decide lat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뭐 상황에 따라 뭐 결정을 할게. 아까 뭐 날씨 말도 나왔고 그러니까. 자, 정답은요?
1: 느낌이 3번 같은 느낌.
0: 느낌으로 가세요. 시간 없습니다. 느낌으로 가세요.
1: 아, 3번.
0: 3번! 정답입니다! 맞아요. I'll play it by ear. 와. 네, 왜냐면 아까 저희가 말했잖아요. 상황 어떤지 모르니까 그냥 그때 가서 볼게. I'll play it by ear 라고 표현하거든요. 승철님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살짝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래서 커피, 치킨하고 백화점 상품권 저희가 드립니다.
2: Congrats.
0: 승철님, how do you feel?
1: 되게 이렇게 다 맞춰서 너무 기분이 좋고
0: 네.
1: 되게 기분이 좋아요.
0: 너무 기분 좋죠. 네. 네. 자, 마지막 승철님 일단 저희가 같이 뭐 방송하고 있으니까 진짜 짧게 마지막 할 말 있습니까?
1: 저기 올스타 잉글리시 앞으로도 쭉 청취 계속 하겠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승철님 congratulations, okay?
1: 예.
0: 네. 와, 오늘 큰일 날 뻔했다, 에이샤. Right?
2: We 네. did it!
0: 에이샤, 오늘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2: Tomorrow and Friday 있나?
0: 네, tomorrow 다른 프로그램 있고. 네.
2: I don't know!
0: 스포일 되지 맙시다, 알겠죠? 여러분, stick around. Hour number 2 at 7 o'clock.
2: Bye!

0: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1: 헤이 제니, long time no see.
2: 엄마야, 이게 누구? 다니엘 아이가. Long long time no see. 잘 지냈어요? How are you?
1: I'm really good. How have you been?
2: Me? Good. Very good.
1: Wow, look at you. You look so different.
2: Me? Different. 뭐 달라 보인다 이런 건가? 다이어트 좀 했는데 표가 나나 보네. My diet. Thank you.
1: Oh,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2: What? Into? 뭐야, into면 뭐 어디 안으로 뭐 이런 말 아이가. 아, 저기 카페로 안으로. Into? 들어가자고요? 뭔데 뭔데 이거 데이트 신청이가 진짜 갑작스럽네. 이거 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노. Sorry, no time.
1: No, no, no.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2: No into, out. 가야 돼요. No time. Sorry, sorry.
1: I meant,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2: 정말 진짜 아니 아니 interest 관심 어머 관심 있다고 이 사람 생각보다 적극적이네 sorry no time
1: I mean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2: 아 그러니까 저는 no interest
1: I just wanted to know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3: 왼쪽 횡단보도에 녹색이 켜졌어.
2: 진짜 끈질기네. 아, 신호 바뀌었다. 횡단보도 빨리 건너가야지. 아이고, 갈게요. See you. (목소리) 오늘 배워볼 표현. 요즘 어떤 것에 관심 있어요?

0: 영어로 뭐라고 해?
1: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0: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1: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를 물어볼 때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into는 원래 어디 어디 안으로 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좋아하다, 무엇에 푹 빠져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I'm into 무엇 무엇이라고 하면 됩니다. I'm into running these days. I'm into cooking these days.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요즘 어떤 것에 관심 있어요?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1: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3: 맞다 맞다. All-Star.
2: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3: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3: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4: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 right, time to level up your small talk game. We have Minju Sam joining us for another episode of 입이 터지는 Small Talk. 안녕하십니까, Sam?
1: 안녕하세요.
0: Hello, hello. How are you?
1: I'm great. Just busy as always.
0: 이 항상 I'm great. 선생님은 I'm great 하면 I'm great. 이게 숨 플러스 힘이 빠지면서
1: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정말 정말 좋아요.
0: 그쵸?
1: 8시간 영광 하고 왔습니다.
0: 아 이거 와 너무 좋겠다.
1: How about you? How are 네, you?
0: Oh, I'm great as well. 네, 저도 오늘 3시간 수업하고 왔는데요. 네,
1: 아, 3시간이요?
0: 좋죠. 네, 맞네. You win. You win입니다. 네. But I can't help but notice you do look slightly stressed today.
1: Don't even ask.
0: Where? What happened?
1: Well, I thought I lost my phone this morning.
0: 어떡해? Oh, that's the worst feeling.
1: I know.
0: 제일 싫어.
1: I was searching everywhere. My bag, my car,
0: 네.
1: 뭐, couch, refrigerator.
0: 네. 저거 refrigerator? 그런 적 있어요? No. Refrigerator, and I mean bathroom, maybe, right?
1: Come on, when you're panicking, you look in weird places.
0: 맞아요, right? I would check just to make sure. 그래서, did you find it? Where was your phone?
1: Yeah, in my hand.
0: 우리 이거, we talked about this last week. 이거는 one of the most, you're not alone.
1: Okay,
0: Sam,
1: thank
0: 왜냐하면
1: you.
0: 왜냐면 last week on episode of Nice to Minsu on Friday, we talked about some of the most human experiences. 진짜 이 세상에서 누구나 rich or poor, you know, young or old, any background,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한 번 있을 겁니다.
1: 맞아요.
0: And one of them was looking for something that's in your hand.
1: Yeah.
0: Right? 그런 most human experiences를 경험했던 겁니다.
1: 그렇습니다. 무사 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0: 근데 진짜 Like we said, you're not the only one.
1: Okay.
0: Okay. I've definitely done that before as well, right? Along with you, listeners, right? We're all human. We all make mistakes, right?
1: Yeah, we all lose things sometimes. 그래서 오늘은 물건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일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0: 아이고, 진짜 저는 이제 아마 이런 표현들 아마 입에 뭐라고 하지? 이게 붙여 다니는 편이에요. 나이 때문에 그런지
1: 좀 그런 것도 있죠.
0: 비타민을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런지 맨날 까먹어요, 뭐를. Right? So, let's get it. Expressions, especially you could use in small talk when you just can't find things you're looking for, right? 좋아요. 지금 첫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can't find it anywhere.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도대체 어디 갔지? When you say

0: I can't find it anywhere. Mm. It means you've looked everywhere, but you still can't find it. Mm. The keyword here is anywhere.
1: 맞아요.
0: It emphasizes that you've searched all over the place. Mm-hmm. 다 찾아본 거죠.
1: Mm.
0: Oh, so people use this expression all the time when they're looking for something they can't find.
1: Mm.
0: Where is it? 보다 훨씬 네. 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찾는 느낌이잖아요.
1: 맞아요. 네. 왜냐면 이 anywhere 이 단어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Where's my phone? I can't find it. 근데 I can't find it 하면 그게 좀 열심히 안 찾은 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I can't find it anywhere. Uh-huh. 다 찾아봤는데
0: 없어.
1: 안 보여. 이 느낌을 하잖아요. 그래서 I can't find my phone anywhere. 뭐 I can't find my keys anywhere. 막 열쇠. 그리고 요즘 이 열쇠 그 스마트 키 막 이런 거 더 항상 작아지거든요. 네. Or I can't find my wallet anywhere. Mm-hmm. 진짜 me every day.
0: Glasses?
1: I can't find my glasses anywhere. 네. 그래서 가끔씩 my daughter plays hide and seek with my glasses.
0: Oh.
1: 네. 진짜 하루한테 맨날 물어봐요. 하루 아빠 안경 어디 있어? Right? Like she took it away and hid it. 네.
0: Yeah.
1: 근데 진짜 이럴 때 많죠.
0: 맞습니다. 이 표현은 찾고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는데요. You can also say I can find them anywhere if you're looking if you're talking about more than one thing.
1: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 like I said, 뭐 car keys, my glasses, 차 키나 뭐 안경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I can't find my car keys or glasses anywhere. 근데 이런 거 또 있잖아요. 뭐 I can't find my motivation anywhere. 이 의욕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0: 지금 상황인가요?
1: 네, 일단 1부 때는 motivation 있었는데 한 2부 넘어가니까 아니,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r example입니다. 네.
0: 맞습니다. 이 motivation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좀 재밌게 표현할 수 있어서 사실 농담처럼 종종 사용하죠. So don't just memorize the sentence. Replace the object with anything you're looking for.
1: 네.
0: 뭔가 물건만 바꿔서 활용해 보실 수 있겠네요.
1: 자, 그러면 I can't find my 뭐뭐 anywhere. 자,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inju, I can't find my glasses anywhere. 안경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2: Really? Can you see me?
1: Of course, 당연하지. 빨리 나 도와줘.
2: Can you read this?
1: 참, 진짜 귀찮게 만드네. Warning, objects in the mirror are closer than they appear.
2: Wow, you can't even read the tiny print. 깨알 같은 글씨도 있네.
1: Duh, my eyesight is amazing today.
2: Touch your face.
1: 내 얼굴에 있었네. 미안.
0: 이런 적 있죠?
1: 이럴 때도 있었죠. 네. 막 뭐를 찾아. 근데 너무 잘 보여, 희한하게. And then you realize this later, right? 이게 펜이나 연필 찾을 때. 또 그렇지, 뭐지? 이런 적 많지 않아요?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0: 들고 like, 다녀.
1: 네. 막 연필 갖고 머리 이렇게 치우면서 그러니까 찾아다녀요, right? 여러분, it happens to the best of us. No worries. 자, I can't find my glasses anywhere.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0: 두 번째 표현입니다. It was here a second ago.
1: 맞아.
0: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1: 맞아, 맞아.
0: Yeah, when you say it was here a second ago, you don't literally mean one second ago. A second ago is a very common expression that simply means just a moment ago or just now. So it's what people naturally say when something suddenly disappears and they can't believe it.
1: Yeah.
0: 1초 전은 아니고요. 방금 전까지 해도 여기 있었는데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my phone was here a second ago. 이러면 방금 여기 있었는데. Or my wallet was here a second ago. 지갑 방금 여기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나 통장에 돈 분명히 들어왔었는데. My money was here a second ago and now it's gone.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0: 그럼요. Yeah, you can use this expression with anything that suddenly seems to disappear. A second ago는 방금 전에, 좀 전까지만 있었는데, 해도 여기 있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뭐 냉장고 문 열고 my milk was here a second ago. 라고 좀 누가 내 우유를 다 마시면 좀 짜증나는 편입니까?
0: 짜증나요. 짜증나죠.
1: 맞아요. 저는 제 베이컨이 없어지면 좀 짜증납니다.
0: 네.
1: 뭐 우유, 뭐 베이컨이나 방금 여기 있었는데 하면서 좀 한참 찾다가 뭐 알고 보니 이미
0: 손에 근데 들고 이미, 있어요.
1: 그렇죠. 나 커피, 그 에스프레소 샷 내리는데 우유 넣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 Right? And you're all shaking the bottle.
0: Yeah.
1: 네.
0: That happens to everyone,
1: 맞아요.
0: I think.
1: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it was here a second ago. 자, 이 표현이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Oh, my mirror. It was here a second ago.
2: 잠깐만, you took it, didn't you? 내 거울 방금 여기 있었는데 민주 네가 가져갔지?
3: Ah, no. 근데 왜? Why?
1: I mean, I need to check if I still look this good.
2: 아, 내 미모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3: There's a window.
2: 아, 역시 I still got it. 마음에 너무 들어. 거울 필요 없어. 안녕.
0: 아니, 이분이 혹시 뭐 Is it your sister? 자매입니까? 네. Roommate 뭐 이런 건 아니죠?
3: 아니죠.
0: Why do you keep hanging out with this person?
3: I don't.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이 코너 위에 계속 네. 네.
3: 근데 민수가 여자로 되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지 않아요?
0: 아, 무섭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좋아요. It was here a second ago. 표현 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3: 마지막 표현입니다.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Oh, yeah. 어디 두고 온 게 틀림없어. When you say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you're making a logical guess. Yeah, you don't know where it is, but you're pretty sure you left it somewhere by accident. 분명 어디 두고 왔나 보다 하고 추측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 must have는 must have의 줄임말이고요. 네. Must have 과거 분사 형태로 쓰여서 분명히 뭐뭐 했을 거야처럼 그 과거 일을 강하게 추측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갑을 어디 두고 온 것 같아. I must have left my wallet somewhere. Or 뭐 휴대폰을 차에 두고 온 것 같아. I must have left my phone in the car. 이 somewhere는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Or 가방을 카페에 두고 온 것 같아. I must have left my bag at the cafe. 근데 한국은 너무 좋은 게 카페에 냅두, 뭐, 뭐지 두고 왔잖아요. 근데 가면 I want to say 있죠. 그쵸. 100번 중에 99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한 번은 아마 뒤에 그 lost and found 있을 거고요.
3: Yeah.
0: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돼서. 네.
3: 네.
0: 그렇습니다.
3: Yeah, notice that we often add the place after left. For example, I must have left it at home. I must have left it in the car. I must have left it at work.
0: 네.
3: 이런 식으로 장소를 붙이면 훨씬 자연스럽고요. 모르겠으면 오늘처럼 somewhere만 붙여서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0: 맞아요.
3: 어딘가에 두고 온 것 같아. 이렇게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오, 근데 우리 베니님이 바로 적용하네요.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For example, I must have left my earbuds at my desk.
3: 오, 그렇죠.
0: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Good job, 베니님.
3: 복습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오늘 베니님.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이 표현을 어떻게 실제 대화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Oh, I must have left my phone somewhere. 아, 내 휴대폰 어디 두고 왔나 봐.
3: Okay, don't panic. Think back.
1: Okay, okay. Let's see. I check my emails, then I reply to a few texts, then I ordered lunch, and then I ordered second lunch, and then I watched a couple of videos, and then I checked today's weather. Bi-di-ding! Oh, 여보세요? Hello? 여보세요? Yes, this is 민수님.
3: Hey, it's me.
1: Oh, 민주, what are you doing? Oh, we're literally standing next to each other. 지금 장난해? 같이 있는데 왜 전화를 해?
3: You've got to be kidding me.
1: 어머! 어머, 내! 어머!
0: 네. 그럴 때 있죠. 네.
3: 연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0: 네, 뭐 저는 좀 있으면 할리우드 오디션 보러 간다고요.
3: 아, 진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특히 이제 너무 더워서 이 더위 때문에 저의 our senses, right? 네, 특히 이제 이 뭐라 그러지? 이 정신력이 살짝 조금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3: 그럴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뭐를 많이 깜빡하고 많이 잊어버리고 하는데 우리 뭐 우리 부스터분들도 우리 지우지우 주주님 이제 집에 왔는데 지금 더워서 몸이 다 녹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맞아. Because of the hot weather.
3: Yeah.
0: It, you know, it's not your fault if you tend to forget things. 그래서 가끔씩 뭐 물건이 잃었을 때 오늘 배웠던 표현들 너무 그냥 small talk conversation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with the expressions we learned today,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 Okay.
0: I can't find it anywhere.
3: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0: It was here a second ago.
3: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0: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3: 어디 두고 온 게 틀림없어.
0: 이 발언에서 좀 짜증도 살짝 느꼈습니다.
3: 아니.

0: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우리 벤님도 문자 요정 타임이라고 네 문자 보냈네요.
0: 어 그런 문자가 있었나요?
1: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0: 왜 저만 안 보이죠?
1: 이게 왼쪽 우리 큰 네. 모니터에 보면 됩니다. 이거 official BFM 네 유튜브 채널 모니터니까.
0: 네네네. 네. 거짓말이 아닌 진짜로 보내셨네요. 갬동입니다. 어 근데 어떻게 보면요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조금 수줍어하시는 것 같아요.
1: Shy?
0: 네. 네. 당당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1: 여러분 당당하게 보내주세요 오늘. Right? Don't be afraid. Don't be shy.
0: 당당하게 뭐 예를 들면
1: 문자 요정에 하고 싶은 말 네. 당당하게 보내세요.
0: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설렌다. 오늘 하루 중 제일 기쁜 시간대이다.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1: 네. 1부의 날씨 요정한테 했던 말처럼 네네. 당당하게 without any fear 보내주십시오.
0: 근데요. 원래 날씨 요정 시간대 제가 항상 지켜보거든요. 네. 원래 댓글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요. 네. 오늘 다들 총알을 미리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1: 네.
0: 많이 들어오셨는데
1: 몇 개 읽어 드릴까요?
0: 뭔가 네 방금 요정 나가 봤어요. 네 뭐였죠 방금?
1: 아 그건 아마 날씨 요정 말했던 것 같아요.
0: 네 날씨 요정 네. 나가.
1: 아 오늘 진짜 우리 날씨 요정 시간대 아, 거의 he was 뭐 우리 뭐 날씨 요정이 그냥 원래대로 했거든요.
0: 네네
1: 아시죠 그 원래대로
0: right? 원래대로
1: his normal

0: Myself.
1: 네네.
0: 아 근데 오늘 청취자분들이 그걸 못 참았어요. 네. 공오일님부터 뭐 날개가 있었나요? 처음부터. 네. 어 일단 우리 그리고 뭐 어디야?
1: 네.
0: 네. 우리 수빌 닥초수님이 내일 오후 2시쯤 야외 세워두고 싶네요라고 말하네요. 오후 2시가 제일 덥잖아요.
1: 오후 그렇죠? 2시가 이제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않은 시간대예요.
0: 선플라워님이 날씨가 이리 더운데 패션은 포기 못해 데님 재킷 입은 우리 날씨 요정님.
1: 네네네.
0: 네.
1: 근데 이거 하다가요 니즈노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웃기게 여유롭게 님. 이게 날씨 요정이라고요?
1: 자. 어 이제 문자를 조금 읽어보도록 할 텐데.
0: 네.
1: 어 우선은 그 순위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0: 네.
1: 우리 낙지연애님께서 오 화요일인데 1등하셨습니다.
0: 어이고.
1: 그리고 닥터수님께서 2등하셨고요.
0: 아이고.
1: 유설님께서 3등하셨는데.
0: 이야.
1: 근데 지금 이 1, 2, 3등이 진짜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It's Me 맨수님이라고
0: 네.
1: 어제도 이제 조금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0: 네.
1: 1등을 적으시고요.
0: 어, 그다음에 1등 적었으면 1등 했겠죠.
1: 아, 라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간발의 차로 아쉽게 1등을 놓쳤다라는 식으로 조금 문자를 적으셨는데요.
0: 네.
1: 6등 하셨는데 그러셨어요. 리프레시를 해도 안 떠요.
0: 그럴 수도 있죠.
1: 네.
0: 여러분, we understand.
1: 그리고 이제 유서님께서 머리 이뻐요 에이시아라고 했는데요. 어 여기 It's me 민수님께서요. 저도 신경 썼는데 유서님 저의 머리는요?
0: 저 오늘 진짜 신경 썼습니다.
1: 네 어떠신 것 같은지 한번.
0: 오늘 파트는 좀 제대로 나온 것 같은데. 아 my part 네. today?
1: 그 PD님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0: 제대로 됐다. On point. 네.
1: 네. 네네. On point.
0: 네,
1: 제대로
0: on
1: 됐다.
0: Point.
1: 그리고 밀카라멜님께서요. 오늘 커피 기프티콘 선물 왔어요. 감사합니다.
0: 맛있게 드세요.
1: 저희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언제 어디서 선물을 드릴지 모릅니다.
0: 맛있게 드세요.
1: 네,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네. 항상 긴장하셔야 되고.
0: 네.
1: 우리 지우지우 주주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 이제 집에 왔는데 지금 더워서 몸이 다 녹은 것 같아요.
0: 어떻게?
1: 이거 영어 표현으로 있나요? 몸이 녹다?
0: 네, I feel like I'm melting.
1: 네, 말
0: 녹다
1: 그대로
0: 녹다 melting이잖아요.
1: 네, 말 네. 그대로 melting 이렇게 이해를
0: 드세요.
1: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시간 관계상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0: 두둥님이 네. 자꾸 지각하면 제가 그 자리 메웁니다라고 했는데
1: 어, 전 찬성이에요.
0: 진짜 날씨 오전 그날 그 집에 있으라고 할게요.
1: 네.
0: 들어오세요.
1: 전 그날 집에 있을 자신 있어요.
0: If you have the confidence to deliver the weather better than 날씨 오전 진짜 오세요.
1: 어, 그 김에 그때 그 먹방 얘기도 했잖아요. 포차
0: 네.
1: 그 느낌.
0: 합시다.
1: 어, 전화 주세요.
0: 족발 드십시다.
1: 전화 주세요.
0: 네.
1: 네.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성의 아지소. 오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주제를.
0: 오늘 근데 보니까 시간이 좀 많네요.
1: 네
0: 천천히 하세요.
1: 좋습니다. 자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이해가 안 되던 게 있었어요.
0: 뭐
1: 엘리베이터를 탈 때요
0: 네.
1: 옛날에는
0: 네.
1: 작은 창문이 있었잖아요.
0: 와 창문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다녔어요?
1: 어, 네? 옛날에 한 네. 20년 전에
0: 네.
1: 그런 엘리베이터 있었지 않았나요?
0: 와 어떤 비싼 아파트에 살았는지 저는 백화점 엘리베이터 말고 창문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1: 아이, 어 민수 씨는 어 그런 경험 없으세요?
0: 어 저는 엘리베이터
1: 네.
0: 창문 있는 엘리베이터 I've never been 아, into an elevator where there's a window.
1: 어렸을 때는 미국에 계셨잖아요.
0: 그렇죠.
1: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0: 네.
1: 왜냐면요 오늘 주제가 Why did old elevators have small windows on their doors?거든요. 왜냐면 저는요 항상 그런 엘리베이터를 탈 때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밤마다 그 공포 영화 보면 있잖아요.
0: 네.
1: 딱 올라가는데 특정 층에서 뭔가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0: 네. 근데 그렇게 제가 생각해야 돼요. 밖에 기다린 분은 안에 있는 문자 요정의 실루엣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었습니다. 오케이.
1: 네. 어 그런 어 그렇죠. 그런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0: Yes, yes.
1: 어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게 왜 이런 창문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민수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런 창문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0: 그쵸, 그냥 안에 누가 있는지
1: 그쵸?
0: to check if there's somebody inside
1: uh-huh.
0: or 안에 있는 분 내릴 때 to 네. check if somebody is outside.
1: 네네네.
0: 네.
1: 그 혹시 지금 디즈노 시간인가요? 아니면은 라이팅 확인하는 시간인가요?
0: 아, 지금 마감 시간입니다. 지금,
1: 지금 방송이
0: 아, 벌써 마감 시간이네요.
1: 저 얼굴이 안 보여요.
0: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지금 네. 스튜디오에 불을 끄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네. 네.
1: 네네네.
0: 네.
1: 방송 사고 아니고요.
0: 네. 네.
1: 그 디즈노

0: 시간은 원래 이렇습니다.
1: 네, 퇴근하겠습니다. 네네.
0: 자, 계속 이어서 하자면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early elevators were entirely manual, 완전 수동이었대요. 그래서 passengers had to push or pull heavy doors open by hand. 직접 손으로 이제 열고 닫았어야 했는데 네. 이제 당시에 이제 기계식 로프가 이게 정밀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 카라고 하잖아요. elevator car.
1: 네.
0: 이게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문이 알아서 열릴 때도 있었대요.
1: 어우 무섭다.
0: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도착한 줄 알고 네. 들어갔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작은 이런 창문 같은 게 있어서 네.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거는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네.
0: 이때 안내원이 있었대요. 경험해 보셨어요?
1: An elevator attendant?
0: 네.
1: 와, 화장실에 있는 안내원들 있는 거는 봤는데
0: 화장실이요?
1: 네.
0: 어? 어떻게 있죠?
1: 미국에 좀 비싼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0: 네.
1: 그렇죠. 이렇게 화장실에 네. 안내원이 있어요.
0: 화장실 안내원이 있어요?
1: 그래서 볼 다 보고 손 씻으러 갈 때 뭐 타월 하나 주든가.
0: 네.
1: 안 그럼 남자 화장실에는 이렇게 네. 향수 이렇게 씩 한번 뿌려 주고 이렇게 네. 나가게 해 주는 거.
0: 문 앞에서?
1: 아니요. 안에서.
0: 안에서.
1: 화장실 안에서 같이 있어요.
0: 어, 그럼 눈 마주쳐야 되나요?
1: 어, 뭐 땡큐라고 해야죠. 아, 네.
0: 아, 그렇군요. 어, 요즘도
1: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0: 아, 지금은.
1: 네.
0: 근데 옛날에는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안내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내원분들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은 you know, waiting passengers could peer through the glass to see the car moving up or down through the shaft, knowing it was on its way. 그래서 어, 밖에 어떤 분이 계시네. 그러면은 이제 열어 주시고
1: 네.
0: 없으면 그냥 있는 거죠, 뭐. 네. 그렇게 조금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요즘은 없잖아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1: 없죠.
0: 근데 일부 유럽 국가들은 그 엘리베이터 공사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그렇게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1: 아,
0: 엘리베이터를.
1: Interesting.
0: 네.
1: 부장님, 부장님 사는 뭐 뭐지 그 아파트나 뭐 그 집에 뭐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 뭐 새로 한답니까? 혹시 이 토픽 부장님이 오케이 한 겁니까? 이거?
0: 언제나 네. 부장님의 이런 그 손을 거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오늘의 Did You Know brought to you by 조 부장님.
0: That's right.
1: 어,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Did You Know 너무 잘 들었는데요. 우리 네. 3016님이 어, 문녀 올백머리 너무 멋있네요 라고
0: 네.
1: 문자 왔습니다. 우리 공호일님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문녀 연배 궁금하네요.
0: 오.
1: 연배 어떻게 되십니까?
0: 20대입니다. 어,
1: 진짜?
0: 네, 진짜 20대입니다. 왜 웃으시죠?
1: 어, 진짜요?
0: 네, 진짜 20대입니다.
1: 네.
0: 진짜 20대.
1: 알겠습니다. 우리 이수님은 민수는 IMF 세대여서라고. IMF 언제죠? 97년이었죠?
0: 어, 97년? 네, 그쯤이었죠. 그쵸?
1: 97년이었죠.
0: 97, 98.
1: 네. 네. IMF 세대이긴 한데 네. 근데 미국에 있었거든요.
0: 미국에 있었거든요.
1: 네. 네. 네. 일단 저도 연배 되긴 되는데 다른 곳 있었습니다.
0: 네.
1: 민수는 당신은 어느 세대 사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어느 세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나이는 네. 아재지만
0: 마음은
1: 마인드는
0: 마음은 마인드요?
1: 네, 마인드.
0: 어, 마인드.
1: 네, 마음은 젠지입니다.
0: 젠지.
1: 네.
0: 네.
1: 자, 뭐 할 거 다 했습니까?
0: 시간 더 있나요?
1: 이분 가면 돼요? 네. 네. 자, 문자 요정. 가세요.
0: 바이바이. 이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오,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on the tree next to you, I'll take it. So I like the idea of silent walking. Let's silent lots of things. Let's silent walk. Let's silent jog. Let's silent communicate with our friends over dinner.
1: 맞아요. 여러분, be silent. Okay? Jordan,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for today's 영화할 결심. We'll see you around, okay?
0: Thank you, Minsu.
1: 감사합니다.
0: You.
1: 우리 부스터분 물어보네요. 민수 올스타 넘버는 외우나요? 라고 하는데 하, 이 정도는 외우죠. 0574466... 660... 6601! 맞죠? 맞죠? 예스. 네. 땡입니다고 하는데 우리 부장님이 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thank you so much tune in tomorrow 김조한 will be in the house meantime 오 부장님 이름 밴드도 아세요 Sirius 네 밴드 와 이거 고등학교 때 들은 밴드인데 Hip Hop People라 이거 오랜만에 듣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enjoy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원 해설사회 회장과 함께하는데요. 부산의 자연이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풍경 속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부산 국가지질공원 해설사회 회장 최동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Well,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먼저 청취자분들께 부산 국가지질공원 해설사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저희 부산국가지질공원 해설사회는 부산이 가진 수천만 년의 이 지질 유산과 아름다운 지질 명소를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는 지질 유산의 전령사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0: 네.
1: 현재 전문 지질 해설사분들이 낙동강 하구부터 태종대, 이기대, 금정산에 이르기까지 부산 전역의 지질 명소 현장에서 방문객들을 직접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돌과 절벽에 담긴 생생한 이야기로 지질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부산의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로 또 전해주시는 분들인데요. So, the Busan National Geopark Interpreters Association is an organization of messengers of geological heritage, he shared, who share Busan's tens of millions of years of geological heritage and beautiful geological spots with citizens and visitors in an easy-to-understand way. He explains that professional geological interpreters welcome visitors directly at geological sites across Busan, stretching from Nakdong River Estuary to Taejongdae, Igidae, and Geumjeongsan as well. He described his role and their role as building a warm bridge connecting geology and people through vivid stories hidden in rocks and cliffs that people might otherwise pass by with notice. Well, could you explain what a national geopark is and how it differs from regular park? 그럼 국가지질공원이 무엇인지 일반 공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예, 많은 분들께서 그 점을 궁금해하십니다.
0: 네.
1: 보통 공원이라고 하면 나무와 벤치가 잘 조성된 걸린 공원이나 자연 환경이 보존이 최우선인 국립공원을 떠올리죠. 하지만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호하고 이를 교육, 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공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입니다. 일반 공원이 휴식이나 생태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질공원은 그 땅이 가진 지질, 자원, 문화, 명소의 역사를 하나로 묶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배우고 즐기도록 돕습니다.
0: 네.
1: 즉 지질 명소의 학술적 가치를 지역 경제 및 주민의 삶과 연결하는 공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0: 그렇군요. 쉬어가는 공원을 넘어서 자연과 지역의 또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삶까지 함께 이어주는 공간이란 말씀이신데요. So he addresses this common question by noting that people usually picture neighborhood parks with trees and benches or national parks wher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es first. He explains that a national geopark is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protect geoscientifically important and scenic regions while utilizing them for educational and tourism purposes as well. And he highlights that the biggest difference lies i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existence. While regular parks focus on relaxation or ecological preservation, geoparks connect a land's geology, resources, culture, and history to help residents and tourists learn and enjoy together. And they bridge a scholarly value with the local economy and residential daily lives. Now, Busan became the first single city in the country to be certified as a national geopark back in 2013. And that highlights just how special Busan's geological environment is. So could you explain the main reason Busan received this national recognition along with its unique geological characteristics? 네, 부산은 2013년 국내 단일 도시 최초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는데요. 부산이 인정받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부산만이 가진 지질학적 특징과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예, 부산은 한마디

0: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룡이 살던 중생대 백악기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질의 역사를 한 도시 안에서 볼 수 있는 천혜의 야외 박물관입니다. 부산의 지질학적 가장 큰 특징은 화산 활동, 화강암 산지, 그리고 바다와 강이 만나서 형성된 연안 지형이 완벽하게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1: 네.
0: 중생대 백악기 시절 격렬했던 화산 활동의 흔적이 단층과 태적암층, 암괴류 등으로 남은 송도, 태종대, 이기대, 장산이 있고요. 지하 깊은 곳에서 단단히 식은 화강암이 탑처럼 솟아오던 금정산,
1: 네.
0: 그리고 낙동강이 실어온 모래가 만든 연안 사주까지 존재합니다. 산, 바다, 강이 어우러진 이토록 다채로운 지질의 역동성을 인구 300만의 대도시 한가운데서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럼요. 우리가 사는 이 부산이 거대한 야외 박물관이라는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I love how he phrased it. So he describes Busan in a single sentence as a blessed outdoor museum where you can see the complete geological history from the Mesozoic Cretaceous period, which is when dinosaurs lived up to the present all within a single city. He highlights that Busan's greatest geological characteristic is a seamless coexistence of volcanic activity, granite mountain ranges, and coastal landforms created where rivers meet the sea. He points to Songdo, Taejongdae, Igide, Changsan as well, which retain traces of intense Cretaceous volcanic activity and their faults, sedimentary layers and block streams, and Geumjeongsan, where granite cooled deep underground towers like a pagoda. And the coastal sandbars formed by sediment brought down by the Nakdong River. He emphasizes that finding such dynamic geological diversity, blending mountains, seas, and rivers within the heart of a major city of 3 million people is definitely extraordinary, rare worldwid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Mr. Choi Do-yong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National Geopark Interpreters Association. Well, beyond being a national geopark, Busan has been pursuing UNESCO Global Geopark certification. So could you update us on the current status of this initiative and explain what significance and changes achieving UNESCO Global Geopark status would bring to our city? 네, 부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도 추진해 왔는데요.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인증을 받는다면 부산은 어떤 변화가 기대될까요?
0: 예,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1: 네.
0: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최종 부결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안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부산시는 이를 결코 실패로 보지 않고 중요한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기존 국가지질공원의 재인증을 위해 안내시설과 보존관리 체계를 국제규격에 맞게 철저히 재정비하며 내실을 다니는 내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네.
0: 부족했던 점을 완벽히 보완해 세계지질공원으로 재도전하여 최종 인증을 받는다면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1: 그럼요.
0: 인구 300만 대도시 한가운데 8천만 년 전 화산과 공룡의 역사가 공존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도시형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국제적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의 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잠시 바다만 보고 떠나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생태 지질학자와 관광객들이 찾아와 오래 머무르며 지역과 호흡하는 고부가 가치 체류형 관광으로 부산의 관광 지형도가 대전환될 것입니다.
1: 다시 도전하는 부산의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So he shares that the UNESCO Executive Board reached a disappointing final decision not to certify Busan at this stage, but emphasizes that Busan City views this not as a failure, but as a critical stepping stone. He explains that Busan is currently focusing on strengthening its internal foundation for the recertification of its national geopark by thoroughly overhauling orientation, facilities, and conservation management systems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he highlights that if Busan addresses these shortcomings and

0: successfully secures UNESCO Global Geopark certification on its next attempt, it will earn the globally unique title of an urban UNESCO Global Geopark. A city of 3 million people coexisting with 80 million-year-old volcanic and dinosaur history. He stresses that this will transform Busan's tourism from short passing visits into high-value multi-day stays where eco and geo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remain longer to engage with the local community. Well, the Busan National Geopark features 12 designated geological sites. Among them, if there are places you feel that every Busan citizen must know about, where would you be, would you say, and what special stories do they hold? 부산은 12곳의 지질 명소가 있습니다. 그중 부산 시민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예, 모든 명소가 모두 보석 같지만
0: 그럼요.
1: 꼭 꼽으라고 한다면 네. 저는 낙동강 하구와 송도 반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낙동강 하구는 강원도 태백시 황지 연못에서 시작해서 400km의 물줄기가 마침내 바다와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국내 최대의 현생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이 실어온 토사와 남해의 파도가 매일 부딪히며 모래톱을 만들고 깎아내리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모양과 크기가 변하고 있는 살아 숨쉬는 지형 변화의 현장입니다.
0: 네.
1: 두 번째로 송도 반도는 해안 산책로를 걸으며 중생대 백악기말 당시 호수 바닥에 쌓였던 퇴적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공룡알 둥지 화석과 다대포층의 선명한 층리를 보고 있으면 과거 부산이 바다가 아니라 공룡들이 걸어다니던 커다란 호수였구나 하는 놀라운 역사적 반전을 온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0: 그렇군요. 평소 정말 익숙했던 이 풍경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So he shares that while all 12 sites are like hidden gems, he particularly recommends the Nakdong River Estuary and the Songdo Peninsula. He explains that the Nakdong River Estuary marks a spot where a 400-kilometer waterway originating from Hwangji Pond in Taebaek, Gangwon-do finally meets the sea, creating Korea's largest active delta. And he describes it as a living, breathing showcase of dynamic landform changes, where river sediment actually and southern sea waves continuously collide to build and reshape sandbars even today. And regarding the Songdo Peninsula, he highlights that visitors walking along the coastal trail can view sedimentary layers formed on an ancient lake bed during the late Cretaceous period. And he notes that seeing fossilized dinosaur egg nests and the vivid strata of the Tadepo Formation offers a thrilling historical revelation that Busan was once a massive lake where dinosaurs roamed rather than an open sea. And we have 여울님께서는 낙동강 하구 노을 질 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라고 보내셨는데요. Yes, absolutely. And even without knowing all the history of Nakdonggang River, I think the sunset is beautiful, the scenery is beautiful, and I believe the picture behind it might be, the background behind might be that sunset that you're talking about. So beautiful indeed. Well, having met countless citizens and students on site over the years to explain these sites, what is the single fact that surprises people the most after hearing your commentary and interpretation? And what is the question you get asked most often as well?
2: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해설을 해오셨는데요. 해설을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사실이나 아니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1: 예, 부산의 지질 명소인 송도 태종대 이기대가 먼 옛날에는 바다가 아니라 공룡들이 논일고 격렬하게 화산이 터지던 호숫가였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다들 놀라십니다.
0: 네.
1: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단연 지질공원 해설사님, 이 절벽과 바위가 진짜 수천만 전의 것이 맞나요? 하는 물음입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발밑의 돌멩이와 절벽이 까마득한 지구의 역사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방문객들의 눈빛이 단순한 구경꾼과 호기심과 감동에 찬

0: 탐험가의 눈빛으로 바뀝니다. 그 눈빛을 볼 때 해설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1: 네, 이 발밑을 돌과 눈앞에 이제 절벽이 수천만 년의 시간을 또 품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더 소중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So I love that. So he shares that people are most astonished when they learn that Busan's famous coastal sites, Songdo, Daejeongdae, Ikide were not oceans in the distant past, but rather lakefronts where dinosaurs roam amidst active volcanic eruptions. That the most frequent question visitors ask is, are these cliffs and rocks really tens of millions years old? And he reflects that the moment visitors realize the rocks and cliffs beneath their feet carry ancient earth history, their eyes transform from just casual onlookers into curious and moved explorers, which brings him this great sense of fulfillment as a geopark interpreter. What do you consider to be a good interpreter, and what sense of mission do you hold in protecting and sharing Busan's geological heritage? 그럼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해설사란 무엇인지, 또 부산의 지질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일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예,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해설사란 어려운 학술 용어를 쉬운 삶의 언어로 풀어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1: 네.
0: 돌 하나의 화학적 성분이나 복잡한 학술명을 외우게 하는 것보다 그 돌이 견디온 긴 시간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감동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지질유산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자산입니다. 저희 지질 해설사들은 단순히 지질 교과서를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방문객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매일 현장에 서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려운 지식을 쉽게 전하고 또 자연을 아끼는 마음까지 전하는 일이군요. So he defines a good interpreter, geopark interpreter, as someone who translates complex academic jargon into the easy language of just everyday life, emphasizing that conveying awe and emotion regarding the vast time a rock has endured is far more important than forcing people to memorize chemical compositions or scholarly terms. And he reflects that geological heritage is an asset borrowed for a moment that must be passed down intact to future generations. He shares that geological commentators stand in the field every day with pride and a deep sense of mission, aiming not to read from textbook pages, but to open visitors' hearts so they develop a genuine love and desire to preserve natur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Choi Doo-yong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National Geopark Interpreters Association. Now, the 48th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is currently underway right here in Busan, drawing growing public interest toward cultural heritage. So, from your perspective, what shared values do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hold?
2: 지금 부산에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어떤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부산이 세계의 어떤 도시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예, 두 유산의 공통된 가치는 바로 기억과 연결입니다. 문화유산이 인간이 남긴 삶과 역사의 기록이라면 자연유산은 지구와 자연이 남긴 삶의 터전입니다. 결국 두 유산 모두가 우리 인류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뿌리라는 점에서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1: 네.
0: 저는 우리 부산이 세계인들에게 그저 화려한 마천루와 바다가 있는 도시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억 년의 지구 역사와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역동적으로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유산의 도시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부산이 아름다운 바다의 도시를 넘어서 오래된 자연의 이야기를 품은 유산의 도시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2: So he highlights that the common values shared by both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s memory and connection. He explains that while cultural

0: Natural heritage records human life and history. Natural heritage forms a living habitat left by the earth, right behind by the earth and nature. Ultimately, he notes, both serve as precious roots, teaching us where humanity comes from and how we should live moving forward. And he expresses his sincere wish that Busan will be remembered globally, not merely as a city of glamorous skyscrapers and ocean views, but as a dynamic city of sustainable heritage where hundreds of millions of years of Earth history harmoniously coexist with warm human warmth.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2: 예, 오늘 방송을 통해 부산의 깊고 푸른 지질 역사와 지질 공원을 시민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 대단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네.
2: 이번 주말이나 휴일에 가까운 낙동강하고 송도, 태종대, 이기대, 장산, 금정산을 찾으실 때 발밑의 바위 하나, 산자락의 돌 하나에도 눈길을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자연 지질 유산의 메신저인 지질공원 해설사를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재미있고 신비한 지구 이야기로 여러분을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말엔 부산의 바위와 산, 바다를 조금 더 천천히 바라봐야겠습니다. 우리 여울님께서는 너무 멋진 해설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I absolutely agree. Very, very interesting. All the stories we've heard so far. And he shares that it was a deeply meaningful time to introduce Busan's deep, rich geological history and geoparks through today's broadcast. He encourages listeners to visit nearby sites like Nakdong River Estuary, Songdo, Taejongdae, Igide, Geumjeongsan this weekend or holiday to take a second look at the rocks beneath their feet and the stones along the mountain trails. And he warmly invites everyone to greet the geopark commentators and interpreters, the messengers of geological heritage, whenever they meet them on site, promising that they will kindly guide visitors through fascinating and mysterious stories of the earth. Well, before we let you go,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1: 오늘 마치기 전에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회장님에게도 드릴게요. 가장 사랑하시는 부산의 자연 풍경은 어디인가요?
2: 제가 가장 사랑하는 풍경은 해질 무렵 아미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낙동강 하구의 낙조입니다.
1: 네.
2: 글자 그대로 한 폭의 거대한 수묵화 같습니다. 흔히 다대포 낙조는 사진 작가들에게 최고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1: 그쵸?
2: 여기에 붉은 놀빛을 만나 빛나는 연한 사주, 즉 모래톱이 더해지면 과연 이곳이 현실인가 싶을 만큼 장엄합니다.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공존하는 부산만의 독보적인 풍경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S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저는 꼭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So he shares that his most cherished view is a sunset over the Nakdong River Estuary seen from the Amisan Observatory at dusk, describing as a grand ink and wash painting come to life. And he notes that, of course, the Tadepo sunset is renowned as a premier spot for photographers. The addition of coastal sandbars glowing in the red evening light creates just a majestic scene that feels almost unreal. So if you have time this weekend, I would highly, highly recommend it. I might go check it out this weekend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oi Doo-yong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National Geopark Interpreters Association.
1: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최 두용 부산 국가지질공원 해설사회 회장과 함께했는데요. 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이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0: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Westlife with Nothing's Going to Change My Love for You.

0: or new proposals presented by ASEAN member states to resolve the Myanmar situation.
1: 이번 아세안 회원국들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새롭게 내놓은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안도 있었나요?
2: 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일시적 특사 방문을 넘어 미얀마 사태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장기 전담 특사 설치 및 미얀마의 이행 경과를 평가할 새로운 프레임워크 구축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경지대의 치안과 피난민 지원을 위해서 아세안 차원의 인도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0: I see. So at this meeting, going beyond the conventional contemporary envoy visits, intensive discussions were held on establishing a long-term dedicated special envoy to continuously respond to Myanmar's situation and constructing a new framework to evaluate Myanmar's implementation progress. In addition, voices were high that ASEAN-level humanitarian assistance should be expanded to ensure security in border areas and support refugees. Although ASEAN's mediation efforts continue, the actual reaction on the ground in Myanmar and the evaluation from diplomatic circles remain grim.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1: 아세안의 중재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미얀마 현지 반응이나 외교가의 평가는 여전히 어둡다고요.
2: 그렇습니다. 군부 측은 국가 안정이 우선이며 외부 개입은 주권 침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질적인 타협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영문 매체들은 아세안이 중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군부와 반군 세력 간 갈등의 골이 깊어 단기간 내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외교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0: 네,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사안인데요. So the military side is adhering to its existing position that national stability comes first and external intervention is a violation of sovereignty, thereby failing to find a practical compromise. Local English language media outlets evaluate that although ASEAN is making mediation efforts, the deep rift between the military and rebel forces makes it difficult to devise a distinct breakthrough within a short period, resulting in a continuing diplomatic stalemate.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While diplomatic challenges continue, a meaningful event using Hallyu and fashion as its medium was held locally. It's called the Face of Myanmar event. So could you introduce this event?
1: 네, 다음 소식 볼게요. 현지에서는 한류와 패션을 매개로 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Face of Myanmar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 행사는 한국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패션과 모델 축제인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의 미얀마 예선전입니다. 아시아 20여 개국에서 각각 자체 예선을 치른 뒤 우승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최종 본선인 페이스 오브 아시아 대회를 열게 되는데요. 지난 20일 미얀마 양곤에서 예선을 위한 2026 페이스 오브 미얀마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1: 그렇군요. 한류가 이런 방식으로 지역 청년들과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인데요.
0: So this event is the Myanmar preliminary round for the Asia Model Festival, the largest fashion and model festival in Asia hosted by the Asia Model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After holding independent preliminaries in around 20 Asian countries, the winners are invited to Korea to hold the final main competition, the Face of Asia tournament. And on the 20th, the 2026 Face of Myanmar competition for the preliminary was successfully held in Yangon, Myanmar. Well, this competition is said to draw a high interest among young people in Myanmar. So were there any applicants and what criteria was the judging based on?
1: 미얀마 젊은이들 사이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대회라고 하는데요. 지원자도 많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 대회는 미얀마 전역에서 수백 명의 지망생들이 지원해서 남성 10명, 여성 10명, 모두 20명의 모델이 최종 본선 무대에 올라 뜨거운 경합을 벌였습니다. 이번 심사는 단순히 외연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무대에서 소통할 수 있는 스타성과 인성, 외국어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은 현지 패션 디자이너와 한국 관계자로 구성되어 엄격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So for this competition, hundreds of people from all across Myanmar applied and a total of 20 model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Hello everyone, my name is Eileen.

Lover, 운이 좋게 찾은 내 Glover. 올 것 같은 얘기로 너란 행운도 멋지지 누가 뭐라 해도 널 알아갈수록 yeah, let's go. 꺾여날 수 없는 것은 없어. 넌 나의 only one, 나의 lucky one. 'Cause I

0: 이런 말이 있죠.
1: 맞습니다. 어, 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지만 어렵습니다.
0: 네, 해볼게요. 다들 다 네, 도전할게요.
1: 네.
0: 好, 为了大脑健康, 对, 应该是四个方法, 哈, 对, 第一呢, 手的握力, 第二个呢, 就是多运动我们的舌头, 还, 那, 第三个呢, 就是多运动我们的腿脚, 呃, 走路, 第四个呢, 就是充足的睡眠, 这其中呢, 第一呢, 握力的话呢, 就是, 对, 有一些呢, 手部的游戏, 大家去找一下, 哈, 这种可以呢, 有很多的方法, 呃, 简单的去锻炼，结果呢是收效非常棒。另外呢就是舌头哈，然后呢方法就很简单，建议大家呢去大声的去唱一首你熟悉的歌，对，要大声的唱，这样的话呢这个舌头的运动呢会更有效。第三个呢就是大家都知道的多走路，嗯，多运动，当然这是前提是你的身体允许的情况下。第四个呢就是多多的睡眠哈。好，没错，感谢分享啊，我觉得又有实操的这个分享哈，我觉得太有用了。对，好，那节目的时长的关系哈。 那今天再次感谢分享，最后那有没有什么对我们的听众朋友们想要分享的心里话呢？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우지엠의 청취자분들 또는 뭐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아, 하시고픈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1: 네, 어, 제가 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인생은 늘 도전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잘 하는데 어, 어르신들의 교육에서 시작해서 아이들의 교육으로 또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고 어, 또 이주민과 함께라는 단체와 인연이 됐고 또 장영문 PD님과 만나게
0: 네,
1: 되고
0: 네.
1: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를 쫓아가고 도전하고자 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저희 남편과 또 아이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말씀입니다. 好, 他说呢, 首先第一个呢就是想对孩子们说，让他们能够呢勇于去迎接人生的挑战哈。那另外的话呢，他也分享了他自己的一路以来的这个心路历程。他说呢，他自己呢在和孩子们的这个相处当中呢，感受到了动画教育的必要性，包括他自己也完成了这个研究生毕业之后的这个进修。同时的话，也是我们的制作人。 包括他自己呢，也在持续不断的去学习，让自己变得更好。另外一点呢，他想表达感谢呢，对于一直呢鼓励和支持他的丈夫和孩子们的表示呢，深深的感谢哈。对，再次感谢钱老师来到我们的华语之夜呢，给大家了上了一堂非常生动的课程，让我们感受到了他作为教育者的这种热情呢和能量哈。是的，再次感谢分享。对，我们也特别把他取消掉，感谢你的，感谢你的，谢谢。 好了，听了钱老师的故事之后呢，也给大家送上了一首好听的歌曲，想把我唱给你听，那来自歌手老狼王静。

0: 그 본업으로 원래는 프로그래머로 이 센텀에서 일을 하다가 공연, 그 제가 소음배강이라는 밴드를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라이브가 평일에도 좀 잡히고 그 다음에 좀 멀리 가서 공연할 일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회사에도 약간 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저한테도 되게 좀 마이너스가 많아가지고 밴드랑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음악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 상황에서 음악을 선택하고 하시던 일을 포기하신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게 선택의 기로에 놓인 순간에 고민을 해봤을 때 직장은 물론 지금 그만두고 나중에 돌아오면은 좀 많이 힘들겠지만은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소음배강이라는 팀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할 수 있는 순간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가끔 네.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제 살아가는 이유가 돼줘가지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런 선택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0: 저도 제가 이렇게 올해 소음배강이라는 팀에서 그 다음에 부산에서 음악을 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1: 네네.
0: 한 3년 정도 부산에서 이렇게 음악하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원래는 한 1년, 2년 하면 그만하고 서울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네요.
1: 아 그럼 활동하신 지는 지금 3년 정도 되신 거고
0: 네 맞습니다.
1: 프로그래머 일을 그만두신 지도
0: 그건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네요.
1: 2년 정도.
0: 네.
1: 아 그럼 벌써 일을 그만두신 지도 2년이 넘은 거네요.
0: 맞습니다.
1: 아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그 힘듦을 상쇄하는 그 기쁨이 공연 무대와 음악 활동에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혹시 해오셨던 공연 중에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좀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하나만 소개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제일 제가 공연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기대를 많이 했던 공연 작년에 여름에 했던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있었는데요.
1: 네.
0: 거기에 나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인디 음악을 하면서 밴드 음악을 하면서 설 수 있는 가장 큰 무대이자 목표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1: 꿈의 무대죠.
0: 네, 완전 꿈의 무대였죠. 그래서 섭외가 봄쯤에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8월 초에 공연 때까지 진짜 매일같이 무대에 올라가는 상상을 하고 예,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고 무대에서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공연을 했던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해외에 이제 소음배강이라는 팀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싱가포르에 가서 공연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1: 아 그렇군요.
0: 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사람들이 그냥 음악 하나로 소통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뜻깊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1: 부산을 넘어서 전국 또 해외까지 이렇게 활발히 무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일단은 살기 좋고요.
1: 살기 좋은 도시죠. 네,
0: 부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음악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네,
0: 되게 감사하게도 밀락 인디 트레이닝 센터라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밴드 음악이나 뭐 힙합 음악도 하기도 하고 뮤지션이라면은 신청해가지고 합주실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연할 수 있는 라이브 베뉴들도 존재하고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수요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게 자생이 저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은 하는데
1: 그렇군요.
0: 예, 그거 말고는 레코딩도 할 수 있고 합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요즘은 스트리밍 세대이기 때문에
1: 그쵸?
0: 판매는 뭐 어차피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뮤지션 노마드들한테 부산은 정말 천국 같은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뗄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뮤지션으로서 보는 부산의 이제 로컬 뮤직 씬이라든지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떤가요?
0: 제가 감히 그런 평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얹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해외의 예시를 들면 뉴욕 펑크 씬이 있고 뭐
1: 네.
0: 뉴올리언스 재즈 씬도 있었고
1: 그쵸.
0: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시부야계 이런 음악들도 있었는데
1: 네네.
0: 제가 요즘 바라봤을 때는 부산 밴드 이런 느낌으로 부산에서 밴드 음악들이 그래도 국내에서 지역의 음악 장르를 뭔가 장르가 아니더라도 씬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부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 이제 하나의 이름이 붙게 네. 되는 거군요. 혹시 서프락이라는 장르랑 비슷

0: 한 그런 이야기일까요?
1: 음악이나 이런 장르적인 특성이라는 게 사람들의 삶에서 묻어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이제 재즈 같은 경우도 이제 흑인들이 즉흥 연주를 하던 것들이 장르가 되었던 것이고
0: 네네.
1: 서프락도 해외에서 이제 시초는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프록을 부산에 붙이는 거는 어느 정도 이미지를 이용한 것뿐이지 자연스럽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0: 네.
1: 부산에 살면서 바다를 많이 안 가는 편이라서 네.
0: 아, 그러니까 그 바다가 있는 그냥 그 이미지 때문에
1: 네.
0: 붙었을 뿐이지 자연스러운 부산의 장르는 아닌 것 같은 느낌.
1: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렇게 부산에서 계속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혹시 앞으로 부산에서 꼭 해보고 싶은 그런 공연도 있으실까요?
1: 부산 록 페스티벌 가서 연주하고 싶습니다.
0: 아, 부산 락페.
1: 네.
0: 아, 부산 락 페스티벌이 또 얼마 안 남았죠, 올해?
1: 네,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물론 저희는 이제 휴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0: 네네.
1: 이 올해는 계획이 없지만은 작년, 아, 재작년에 앨범 냈을 때 내심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0: 아, 연락이 오기를.
1: 부산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부산에서.
0: 네, 앞으로의 활동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박성규 뮤지션의 계획을 좀 살짝 들려주세요.
1: 아, 지금은 제 뭔가 뮤지션으로서의 애고가 소원배강의 멤버로서 강력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음악을 시작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이유이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제 오류라는 활동명 또는 뭐 박성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내걸고 개인으로 정규 앨범 단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제 인생의 과제거든요.
0: 네.
1: 언젠가 그런 정규 앨범을 만드는 것이 뮤지션으로서의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원대한 꿈입니다.
0: 아, 박성규 뮤지션의 정규 앨범도 기대가 됩니다. 아쉽지만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뮤지션 박성규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1: 에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에러.
1: 제 예명이 이제 오류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0: 네네.
1: 에러가 저는 살면서 힘든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고 하지만 아름다운 순간들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되게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가면서 제 삶이 뭔가 오류가 발생한 것처럼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은 다 아름다운 순간들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에러라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좀 아름다운 순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감명에 의해서 에러라는 단어를 하나 뽑고 싶었습니다.
0: 와, 너무 감동적이네요. 동시에 또 너무나 프로그래머다운 단어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2: This is an emergency broadcast from BEF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issued this PSA in the Gyeongnam, Gimaesi, and other areas at 3:57 p.m. on July 28, 2026. A heatwave warning has been issued over Gyeongnam, Gimae, Miryang, central part of Hapcheon, Jeonnam, Gwangyang area at 4 p.m. on July 28, 2026. Refrain from outdoor activities during the hottest hours. Please wear light clothing and use a parasol when you go out. Please drink plenty of water. And please check on the safety of your neighbors. This was a message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m.
1: The time is now 1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부산이 좋아요.
4: 부산이 좋아요.
3: 뽀 마이 부산.
4: 뽀 마이 부산.
5: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Busan.
6: 부산?
7: For my Busan.
8: 부산 하면 For my Busan.
6: 하나, 둘, 셋. 부산!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1: 헤이 제니, long time no see.
2: 엄마야, 이게 누구? 다니엘 아이가. Long time no see. 잘 지냈어요? How are you?
1: I'm really good. How have you been?
2: Me? Good. Very good.
1: Wow, look at you. You look so different.
2: Me? Different. 오, 뭐 달라 보인다 이런 건가? 오, 다이어트 좀 했는데 표가 나나 보네. My diet. Thank you.
1: Oh,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2: What? Into? 뭐야, into면 뭐 어디 안으로 뭐 이런 말 아이가. 아, 저기 카페로 안으로. Into? 들어가자고요? 뭔데 뭔데, 이거 데이트 신청이가 진짜 갑작스럽네. 아, 이거 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노? Sorry. No time.
1: No, no, no.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2: No into. Out. 가야 돼요. No time. Sorry, sorry.
1: I meant,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2: 아우, 정말 진짜. 아니, 아니. Interest. 관심? 어머, 관심 있다고. 이 사람 생각보다 적극적이네. Sorry, no time.
1: I mean,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2: 아우, 그러니까 저는 no interest.
1: Oh, I just wanted to know,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3: 왼쪽 횡단보도에 녹색
2: 불이 켜졌어. 진짜 끈질기네. 아, 신호 바뀌었다. 횡단보도 빨리 건너가야지. 아이고, 갈게요. See you.
4: 오늘 배워볼 표현. 요즘 어떤 것에 관심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해?
1: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4: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1: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를 물어볼 때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0: 울었던 적도 여러 번이고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어르신을 한 명 꼽으라면 네.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시고 제 수업을 거의 1년 이상 열심히 받으셨고 수업 중에 받은 교육 팁을 댁에서도 꾸준히 복습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1: 지금은 하셨나봐요.
0: 지금은 졸업하셨지만 매년 받으시는 치매 진단에서 점수가 좋아져서 담당 의사들로 놀랐다면서 제 수업을 여기저기 소문내 하신다면서 큰 소리로 자랑해 주셨던 분이세요. 이럴 때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기관 담당자 분들께서도 제 강의를 만족해 주시고 이런 교육을 작업 치료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청강시켜 주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보람이 됩니다.
1: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也是一个非常感动的故事哈，他说让他印象深刻的老人呢，其实很多，包括在培训当中哈，不止一次的在课堂上呢共情和学员呢一起痛哭等等。那这其中呢，最让他想到的呢，是一位从来不缺课的不缺席的老人，真的是。 认真听他所有的课，而且是几乎是一整年的时间哦。那回家也是坚持呢，认真复习上课，然后呢听讲，包括呢现在是毕业了，那在明年接受这个痴呆症诊断当中呢，他都非常自信的说啊，我的分数呢在一点点的有变好哦。然后呢主治医师呢也是真的是很吃惊啊，吓一大跳。 对，然后说呢，就会去向更多的人去安利和推荐这个钱老师的课程。所以他说每这个时候呢，得到学员的这种认可呢和正反馈的时候，他都觉得是非常欣慰的。而且呢，当相关机构负责人呢对他的课呢是非常满意的评价的时候，那他都觉得那么这过程的再多的一些困难啊，都是有意义的。嗯，没错。 好，所以其实教育它是有需要一个场景，教育它是有一个目的，但是可能这当中，并不是每个人都会有足够的热情。那我觉得钱老师呢，就是这其中的佼佼者哈。好，那听说呢，在照顾中心呢，也有不仅是老人，还有孩子们。这一老一少哈，对老少皆有。那你看，孩子和老人哈，其实是年龄段确实是差很大哈，但是呢，在听说呢，在上课的过程当中，你有什么共同一些感受到？比如说这两个年龄层的人有什么相似的地方，有什么不一样的地方呢？啊，那선생님，두 번 참타에서 어린이들과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 서로 연령대는 좀 다르지만 교육을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나 다르다고 느끼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네. 투잡놈입니다. 아이들은 사랑입니다. 네. 어르신들과의 수업은 제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어르신들의 부정적인 감정들과 싸워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야 하는 부담감이 커서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하는 수업입니다.
1: 이해합니다. 쉽지 않죠.
0: 하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엄청난 밝은 에너지 발산으로 인해서 저를 늘 춤추게 하고 웃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1: 是的，确实一语道破哈，这两代人，这两个年龄层的人，对的，在作为一位这个教育者来说哈，可能非常大的一个不同的感受哈，对，就是对孩子们就一个字儿爱。 为什么这么说呢？首先，你看老人长辈们给他们上课呢，其实是一个非常大的考验。考验什么呢？姜老师说哈，包括呢去提升他自己体内潜在的这些所有的能量，需要进行调动的。因为呢，面对长辈呢是有负担感的。那而且呢，很多的长辈他们其实呢是历经岁月沧桑之后呢，其实有很多一些负面的能量深深的积压在内心，对，所以他还要去对抗。 这些老人们体内的这种非常强大的这种负面的情绪，然后呢，帮忙去转换成一个对正面积极的情绪，那这部分呢是他觉得非常大的一个责任，也是负担所在哈。对，那正是在精神上去投入更多的能量，那这就是唯一的一个途径。

0: 중국인 어르신과 가족 단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평소 기억력 관리나 두뇌 건강을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1: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신체 중에서 손이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혀를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바닥을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첫째는 손에 악력을 유지하고 소근육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손유희라고 하는데요. 이런 손유희는 시니어 손유희 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많아요.
0: 네. 찾아보세요.
1: 네, 찾아보세요. 그리고 둘째는 혀 운동입니다. 혀를 많이 일상에서 움직이시려고 하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0: 밥을 먹을 때만
1: 운동해요. 말을, 맞아요. 말을 많이 할 기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노래 한 곡을 쭉 기억을 하시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죠.
0: 아, 일부러 큰 소리를.
1: 네, 큰 소리로. 운동. 폐활량입니다. 큰 소리로. 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셋째는 걷기 운동은 누구나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지금만큼만 하루에 적당히 내 몸이 건강한 내 몸이 알아주는 만큼 내 몸이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걷기 운동 무리하지 않으시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0: 뭐죠?
1: 뇌랑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0: 궁금해.
1: 수면입니다. 네, 이건 남녀노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0: 맞아요.
1: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0: 보약.
1: 네, 보약.
0: 있다. 네, 있다. 이런 말이 있죠.
1: 맞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지만 어렵습니다.
0: 네, 해볼게요. 다들 다 도전할게요.
1: 네.
0: 好, 为了大脑健康。 对，应该是四个方法哈。对，第一呢是我的握力，第二个呢就是多运动我们的舌头，那第三个呢就是多运动我们的腿脚走路，第四个呢就是充足的睡眠。这其中呢，第一呢握力的话呢，就是对有一些呢手部的游戏，大家去找一下哈，这种可以呢有很多的方法，那简单的去锻炼，结果呢是收效非常棒。 另外呢，就是舌头哈，然后呢，方法就很简单，建议大家呢去大声的去唱一首你熟悉的歌，对，要大声的唱，这样的话呢，这个舌头的运动呢会更有效。第三个呢，就是大家都知道的多走路，多运动，当然这是前提是你的身体允许的情况下。第四个呢，就是多多的睡眠哈。好，没错，感谢分享，我觉得又有实操的这个分享哈，我觉得太有用了。对，好，那节目的时长的关系哈，那今天再次感谢分享，最后那有没有什么对 我们的听众朋友们想要分享的心里话呢？那马吉马古罗，우리以后见面，청취자분들또는뭐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하시고픈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인생은 늘 도전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잘 하는데 어르신들의 교육에서 시작해서 아이들의 교육으로. 또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고 또 이주민과 함께라는 단체와 인연이 됐고 또 장영문 PD님과 만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를 쫓아가고 도전하고자 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저희 남편과 또 아이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0: 좋은 말씀입니다. 好,他说呢, 首先第一个呢，就是想对孩子们说，让他们能够呢勇于去迎接人生的挑战哈。那另外的话呢，他也分享了他自己的一路以来的这个心路历程。他说呢，他自己呢在和孩子们的这个相处当中呢，感受到了动画教育的必要性，包括他自己也完成了这个研究生毕业之后的这个进修。同时的话，也是我们的制作人。 包括他自己呢，也在持续不断的去学习，让自己变得更好。另外一点呢，他想表达感谢呢，对于一直呢鼓励和支持他的丈夫和孩子们的表示呢，深深的感谢哈。对，再次感谢钱老师来到我们的华语之夜呢，给大家上了一堂非常生动的课程，让我们感受到了他作为教育者的这种热情和能量哈。是的，再次感谢分享。那오늘 인터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谢谢。

0: 아이고 우리 FD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지? 아 맞다, 우리 큐시트 꼭 필요하죠. 부장님이 이렇게 맨날 챙겨주시는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헬로 헬로.
1: Hi.
0: Happy Tuesday.
1: Happy Tuesday.
0: Who are you?
1: Hi, 저는 화요일의 스타 에이샤입니다.
0: 네 그리고 저는 your everyday star 민수고요. Welcome to All Star.
1: English.
0: 죄송해요 오늘 왜 이렇게.
1: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0: 그렇죠. I think I had like 3 cups of coffee today.
1: Really? Actually.
0: One in the morning and one after breakfast. And then one before coming here.
1: Oh my god, I'm so proud of you.
0: 아니, 좀 TMI 될 수 있지만
1: 네.
0: 저의 오늘 이 뭐라 그러지? 그 소화 활동이 잘 안 돼서 커피를 좀 많이 마셨어요.
1: Oh my. What?
0: 네. 여러분, we're all creatures of habit, right? 이거 한국어로 뭐라고 할까? Creatures of habit.
1: 습관의 인간이다.
0: 습관의 그
1: 사람?
0: 짐승들이잖아요, 저희가. 습관의 동물,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you know, taking care of business 하는 시간이 원래 있는데 희한하게 오늘 그 시간이 안 오더라고요.
1: I don't want to know.
0: 그래서 커피를 my go-to solution. 네, 커피였습니다.
1: Okay.
0: 두 잔 마시고 나서도
1: I don't need to know.
0: 자, 여러분 웰컴입니다. 아, 벌써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2부에 그 문자 요정이 항상 이런 토픽 갖고 오니까 이것도 did you know 좋겠다. 왜 커피가 그 도움을 되는지.
1: No.
0: 왜? 어차피 이죠. 없잖아 그때.
1: Okay, 그럼 해요. I'm good then.
0: 자, 여러분 Happy Tues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elementary students, when it comes to dream jobs that they have, mm-hmm. students chose an athlete, mm-hmm. 운동선수, doctor, 의사, and 너튜브 creator, 콘텐츠 크리에이터죠.

0: 질문이
1: 부담.
0: 부담도 되고 좀 아재 필도 나고 그렇죠? So these are questions you could ask, maybe even small talk or conversation to see what the person's interests are.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Or 가장 좋아해요? What do you love to do? What do you love to do? 네. 근데 뭐 그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뭐 살짝 뭐 그냥 interest 정도 호기심?
1: Yeah.
0: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1: Yeah. Like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0: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근데 I love asking this question to a lot of people when I'm getting to know them because I really want to see like where their heart is at, right? 좀 뭐 대해서 진짜 이 사람은 이거 대해서 진심 or maybe like, you know, what they're like real about, right? 그래서 무엇에 열정을 느낍니까? What are you passionate about? What are you passionate about? 이 질문 물어본 좋은 이유가, like I said, because you really get to know a person. Interests, we all have similar interests, right? But when it comes to like something you're passionate about, that it's more than a hobby, it's more than an interest. Maybe, I don't know, sometimes it could be your job, but sometimes it's something that you wanted to do, but maybe, you know, because of circumstances, you're not able to, right? 뭐 그런 질문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Yeah. All right, Tuesday program, we have Asia in the house. 오늘 재미있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Asia?
1: Yes, 하율 어떤 코너 기다리고 있나요?
0: Asia한테 물어보는 건데.
1: Sure, 그건 네 생각이고. All right, let's keep the balance game going with Minsu.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Our Boosters, feel free to join.
0: 맞습니다. 또 뭐 있죠, Asia?
1: 아, 저 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 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죠. Easy Peasy Quiz. It's a real-time call-in English quiz. Just pick A, B, or C. 세 문제만 맞추면 prize 줄 수 있어요. 아니, get 할 수 있어요.
0: 맞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Keep in mind, this number, okay? 051-744-6601. Okay? 여러분, 오늘은 번호가 딱 하나가 됐습니다. Okay? 6601. Quiz Corner 시작할 때쯤 6시 45분쯤 되거든요. 노래 나갈 때 그때 전화하면 됩니다. 제가 전화주세요! 라고 고함 지를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전화하시면 됩니다. All 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문자 조정의 시간이 돌아왔음. 날씨 조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 네.
0: 들어오는데 나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 네.
0: 제가 막혔어요.
1: 근데 제 잘못입니다. 한 1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네.
0: 그래서 왔습니다. 날씨 조정의 시간이 왔고요. 무슨 일 있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바로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중요한 게요. Cicadas 맞나요? 매미.
2: 네.
1: 네. 네. Cicadas
0: are singing all day long. 진짜 밤낮을 초월해서 네. 매미 소리가 진짜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더위를 무사히 버텨내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고생해야 됩니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일 날씨인데요. Tomorrow will be low of 26 degrees and high of 37 degrees. 오늘과 똑같겠고 구름 한 점 없는 crystal clear skies all day. 그래서 it will feel like over 40 degrees. 그러니까 내일도 폭염에 대한 대비는 필수인데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날씨 조정,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꿀팁 없나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1: 혹시 궁금한 분 있으십니까?
0: 전 들렸어요.
1: 없죠? 네.
0: 근데 이게요.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요. 정신력,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That's your tip?
2: Seriously?
1: That's your tip?
0: 둥피님, 듣고 계시죠? 네, 정신력입니다. Mental strength,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 hang in there, 이거든요. 이게 조금만 더 힘내세요, 버텨보세요, 이거인데.
1: 진짜 너무 더운데, 여러분, 힘내세요. Hang in there, 이런 말 듣고 싶습니까, 솔직히?
0: 근데
1: Is that what you really want to hear?
0: 중요한 게 있어요. 나갈 때 덥잖아요. 네.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최면을 걸어보시면 좀 낫습니다. 그거 이외에는요 실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 네.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예문이 It's another 37 degrees day tomorrow. Hang in there. 내일도 37도까지 올라가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이번 주 내내요 37도입니다.
1: 자 일단 할 거 하세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0: 하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먼저 하세요.
1: 그리고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 그 나가면 안 돼요.
0: 안 돼요, 안 돼요. 나 이 이분 있을 이분 있을 때 이 문자들 너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좀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0: 자, 다 했습니까? 네, 자,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슬님, 날려 다리로는 거의 날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우리 다은님이 날려 이제 막 지각하시네요. 네,
2: 수은님. 왜 두둥님께서 날로 먹는 거죠?
0: 네, 우리 닥터 수님도 날려 뭐 더위 먹었나요? 라고도 물어보네요. 네, 우리 선플라워님은 날개로 날아오면 될 텐데 요즘 날개가 안 보이네요. 여유롭게님은 지팡이 킹 받는데요. 이제 이 요술봉이 아니고 지팡이래요. 네.
1: 혹시 그 저 뛰어들어온 게 보였나요? 어, 네. 그렇군요.
0: 네. 우리 부장님이 일부러 이 와이드 샷을 네, 줬거든요. 들어올 때.
1: 와이드 샷인 줄 몰랐어요.
0: 네. 네. 자, 일단 뭐 할 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1: 내일은. 네. 잘 들어오겠습니다.
0: 네, 차라리 날씨 정보보다 그냥 청취자분들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게 훨씬 나을 듯. 이렇게 왔네요.
1: 그렇군요.
0: 네. 네. 자,
1: 이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수고했습니다.

0: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Don't go changing to try and please.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Never let me down before.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0: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Star English에서 만나요. I took the good times I'll take the bad times.
2: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3: But you're not.
1: That's what you think.
4: 그건 네 생각이고.
3: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1: 테레이샤, 우리.
4: 네, 좀 읽고 넘어갈까요?
1: 아니 읽는 것도 좀 살짝 무서워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에이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4: 네.
1: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에이샤도 그리고 특히 저. 네. 우리 부스타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you guys are on one today.
4: 야.
1: 네. 좀 무섭네요. 제가.
4: 단합력이 되게 네. 좋으시다. 네. Teamwork.
1: 네. 일단 최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스타분들 아까 날씨 요정이 있었을 때 그 들어오는 문자와 저한테 해봤으면
4: Oh my gosh.
1: 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4: 그건 네 생각이고
1: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그쵸, 에이샤?
4: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저 잘못한 거 있나요?
1: 아니요, 절대로요. 잘하고 있습니다.
4: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주제는요?
4: 오케이, 너무 많이 웃어서 지금 목이 나갔어요. Okay, but anyway, now that the Gen Z vibe is back, we thought this topic would be perfect. 오늘은 여행 메이트 밸런스 게임!
1: Yo!
4: Yes!
1: 여행 기간이잖아요. 저도 썸네일과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4: Oh my gosh!
1: 가자, 여행.
4: 아, 저도 챙겨올걸!
1: 그래 말이야.

0: 왜 혼자만
1: 이런 준비성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0: 되게 누구 닮으신지 모르겠다.
1: 혼자 가라 하와이라고 문자가 하나 왔네요. 네.
0: What is that?
1: 같이 가죠. 아, 에이자는 모르죠. 이 영화 아주 옛날 영화인데.
0: 네.
1: 어머님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0: 오케이.
1: 네가 가라 하와이. 네, 딱 이렇게 엄마 네가 가라 하와이 무슨 뜻이야라고 그러면 어머님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0: 오케이. 아, 그래서 topic.
1: 네.
0: 그 Have you ever heard of the expression 7월 8초? That's when the summer vacation season really begins. 아, 7월 말 8월 초.
1: 맞아요.
0: Does that mean, oh, okay. Around this time, 몰랐어요.
1: 그 뜻이었구나.
0: I was like, what do you mean? It's like 말마? Or like, I don't know. Anyway, around this time, a lot of people are busy planning their next trip.
1: 맞습니다. But here's a question. What makes a trip great? Is it the destination or the people that you're traveling with? 두둥님은 진짜 가기 싫어요. 하와이.
0: 같이 가기 싫다고. 아, 하와이는 가는 거 정도.
1: 아니 이거 써봤으니까 너무 어두워서 진짜 같이 가기 싫다 하와이. 아니 두둥이 하와이 가는데? 나 아무리 진짜 같이 가는 사람 싫어도 하와이잖아요. It's Hawaii. 네. 진짜 싫어. 나는 하와이 그래도 가긴 가겠다. 네.
0: But like it's not just about where you go. It's about who you go with.
1: 그쵸.
0: Even the most beautiful destination can feel stressful.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1: 네.
0: With the wrong travel buddy. While the right one can make an ordinary trip unforgetful.
1: 잠깐만.
0: 네.
1: Let me state my case. 여러분, 저랑 하와이 가게 되면
0: 네.
1: 일단 언어 문제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0: 아, 영어 하시니까.
1: 영어 일단 뭐 영어 저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두둥이 그래도 같이 안 갈 겁니까? 근데 하와이.
0: 근데 한국말을 모르셔서 번역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1: 에이, 일단 뭐 한국말 할 때는 네. 대충 해도 되고, 네, 이거 알잘딱깔센 알잖아. 네.
0: Okay. So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thought I don't think I can travel with this person again? 여행하다가 이 사람과는 다시는 여행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1: Once 한 번 있어요.
0: 네. 설마 why?
1: 근데 이거는 와 진짜. 설마 에이샤
0: 아니겠죠?
1: 설 에이샤 너 때문에 집에 가서 혼날 수도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절대로 아니에요. 네. 자기 같이 여행 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 네. But once and I'm not saying I hated the time.
0: Uh-huh.
1: 근데 생각보다 이 난이도가 the difficulty잖아요. The difficulty was like exponential.
0: 하루?
1: 아니요. 하루는 당연히 같이 가야 되잖아요. That's a given.
0: 네.
1: But we once took our my wife's niece along. So it was me, my wife, Haru, my daughter and my wife's niece.
0: Okay. Right?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1: 그래서 애가 한 명에서 두 명이 되니까 일단 이 여행의 이 난이도가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So it's 영어 not like 좀 써달래요.
1: 네. 부장님 또 기회 한번 들어오시죠. 네. So it's not double the work, the effort. It's like quadruple, right? But I had a lot of fun. She had a lot of fun too, and I think we made a lot of great memories for her.
0: Mm-hmm.
1: But man, like
0: I do understand because like it's like more preparing stuff,
1: yeah,
0: right?
1: Yeah, and I just,
0: double trouble,
1: right? And just you know, we added on another person, mm-hmm. but I still, you know, planned the vacation like it was just the three of us.
0: You know
1: what I mean? Yeah. So I didn't hate the time, but I just didn't realize how much work it would be, right?
0: But man. Like that makes the best memories.
1: Oh, 그쵸. 네.
0: Yeah, like your worst decisions make the best memories.
1: And I agree, because I'm going to remember that vacation for a very long time.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All right, let's get it. 자, 여행 메이트 밸런스 게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2: Round one.
0: Would you rather, so would you rather travel with a laid back, no plan friend, or a super organized picky planner.
1: 네, 여러분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요. A. 순종적인 무계획 친구와 여행하기. Or B. 예민한 프로 계획러 친구와 여행하기.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에이샤가 laid back라고 했잖아요.
0: Yes.
1: 네, laid back 뜻이 뭐죠?
0: 그대로 느긋한.
1: 네,
0: Just like 상상하세요. Laid 맞아요. back. Laid back 하면 이런.
1: 진짜 그 친구가 그냥 하루 챙

0: Because like travel 하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1: 맞습니다.
0: It's like I want to be the person who's like up and early and like enjoy my time there.
2: Yeah, right. So. But if you have somebody that's always with you every step of the way, yeah.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You know what I mean?
0: I just be like lock that person in the hotel room 네. and just leave.
1: 자 이렇게 진짜 top 4 worst travel mates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여행 메이트로 우린 정말 잘 맞아.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요. Right? What would you say that? How would you say that in English? 아, 우리는 여행 궁합이 정말 잘 맞아. We travel really well together. We travel really well together. 라고 할 수 있죠. Or 우리는 여행 스타일이 딱 너무 잘 맞아. We're on the same page.
0: I love that one.
1: 뭐 예를 들어 뒤에 when we travel. 근데 yeah. we're on the same page. 우리 생각이 너무 똑같다라고 yeah. 표현하고 싶을 때 we're on the same page. 그리고 친구나 안 그러면 뭐 가족분들 될 수 있고 그냥 우리 너무 잘 맞아. 너무 말이 잘 통해. Mm-hmm. We just click.
0: Yeah.
1: We just click.
0: Like 네. 껌딱지 like처럼 like click.
1: 맞아요. 네. 저희 가족도 아무리 좀 서로에게 뭐 힘듦 이런 거 있어도 when we get to like something that we all enjoy, like we just uh-huh. click. 그 시간은 진짜 너무 잘 가요.
0: Yeah.
1: 서로 너무 즐겁고, right? 하니까 we just click during those times. But all the other times, 왜 이렇게 힘들지? 네. 죄송한데 이 부장님 저 이거 지금 원고가 잘 계속 안 보이거든요.
0: 아니 아무도 끼라고 한 적 없어요.
1: 아니 but the thumbnail told me to do it.
0: 이제 눈 네 개 되셨다.
1: 네, 네 개 됐습니다.
0: Boy. 자.
1: We have lots of messages coming in. 맞다, 우리 문자 좀 몇 개 읽어야죠. 우리 yes. 유저님, 저는 해외여행이면 좀 피곤해도 알차게 organized 한 친구 따라다니면서 본전 뽑을래요. Laid back은 좋은데 아무 의견도 계획도 없이 따라다니고 따라다니려고만 하는 친구는 답답하더라고요. 이해됩니다. 너무... 뭐 아무거나 좋아. 그래 우리 하루 종일 호텔 있을까? 뭐 그래 뭐 그렇게 한다면 나 이건 싫을
0: I
1: 것 같아.
0: I would be stressed out because I'm like, what do you want?
1: 네.
0: Like, 뭐 원해? 너도 같이 좋은 시간 보내야지. 너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1: 그거 like, 그 노트북 그거 영화 봤어요?
0: Oh, no.
1: 노트북 영화에 그 라인 가슬링의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No, what do you want? I don't know. I want to go, what do you want?
0: That 진짜. Is so mean.
1: That's me to my daughter. How do I want to?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네. 약지연님은 북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라고 왔네요.
0: That would be so cute.
1: 북이랑 근데 여행 가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0: 비행기 좌석 두 개 사야 되나?
1: 그것도 그렇고 식비 진짜 많이 날 겁니다.
0: I know.
1: Right, the amount you're going to spend on food?
0: No, just like throw them in the ocean. 알아서 잘 먹지 않을까요?
1: 북이 수영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네요. 자, 여러분,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If we don't get to your message, don't worry. 문자 요정이 2부에 꼭꼭꼭 챙길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행 메이트 밸런스 게임 주제는요?
3: Round 2
0: Would you rather would you rather visit every famous tourist attraction or spend the whole trip relaxing at the hotel?
1: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요. A. 유명 여행 관광지를 모두 발에 땀나게 돌아다니는 친구와 여행하기 Or B, 호텔 안에서만 누워서 느긋하게 시간 보내는 친구와 여행하기.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0: I don't think I like both.
1: 자, 지금 우리 부장님이
0: 네.
1: 우리 지금 하와이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구였지? 네, 두둥이 no choice. 저랑 같이 하와이 왔습니다. 네, you're welcome입니다. 네, 하와이 왔어요. 그래서 이 좋은 풍경, 네. right? 이거 sunset 이런 거 이런 걸 즐겨야지. 근데 하루 종일 호텔에서만 있어? I can't do that. If I'm in another country, I have to step out.
0: Yeah, I agree. I'm not a big fan of touristy attractions.
1: Oh, yeah.
0: I'm more of a person, like, for example, if I would go to Paris, I would go to, like, a normal, just a coffee shop. 저는 그냥 그 현지인들의 그 길거리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1: 네네네.
0: Instead of, like, the Eiffel Tower, I would go to, like, I don't know, just farmers markets.
1: 그래서 요즘... When people plan out their vacation, 검색하잖아요. They look up stuff they want to go to,
0: yeah.
1: right? They look up places they want to go to. And they always 딱 이 그 search engine에 놀 때 딱 이렇게 항상 이면 그 뭐지? 현지인 뭐 맛집, 뭐 현지인 뭐 노는 방법
0: 맞아요,
1: 이런 것을
0: 맞아요.
1: 검색하잖아요.
0: Yeah.
1: Because when you go to a destination, like, you know, maybe it's your second time going, maybe it's your third time going, and you did all the touristy stuff. You saw the Statue of Liberty, you saw the Eiffel Tower, you saw the Leaning Tower of Pisa.

0: the Colosseum, whatnot. But I want to see, like you said, like the small shops, the hidden streets and the roads, right?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But that requires you to go outside of the hotel. 그래서 우리 둘 다 A, B. No, which one are we? A. Right? Between the two, rather. 지금 PD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네.
1: What is happening today?
0: 네.
1: 아, oh, 그, smart.
0: 네, 일단 미니 민수가 뭐 안경이 뭐 흘려내리고 있었는지.
1: No, no, no. She's like imitating you. 똑같이. Like 선글라스 이렇게 하고
0: 있어요. 맞네. 아이고, 미니 민수랑 똑같아. Like father, like son. Right? You're like the son I never had. 네. But these days, Asia, a lot of young people are planning their summer vacations with their families.
1: Mm-hmm.
0: 네. But whether you're traveling with your family, your partner, or your parents, here are a few things you should never say. So the top four things you should never say on a family trip. 가족 여행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금지어. Top four 알려드리겠습니다.
1: Okay, number four. We should have just stayed home. Home is better.
0: 가! 나 이 말 나오자마자 너무 화날 것 같아요.
1: 아,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집 최고야.
0: Number three. We came all this way for this? What a waste of money.
1: No, you have to say like, we came all this way for this?
0: 아이고,
1: 아저씨. This의 강조.
0: 네. 겨우 이거 보러 왔냐고? 아, 진짜 돈 아깝다.
1: That was me.
0: 집에 가! Right?
1: I would be like, 경치 그런 전망 좋은데 올라가면 I'd be like, I saw it. Okay, now let's go home.
0: 맞아요. 어, 너무 싫다. Number two.
1: Number two. This is too salty. This is too sweet. 음식이 달다 짜다 금지.
0: 먹지 마. 그렇죠. 진짜 세게 나가야 됩니다. 네. And number one. 이거 Asia. Are we there yet? 아직 멀었어? 이거 금지. 진짜.
1: I feel like I don't do that with my friends though.
0: 네. 어, 친구들
1: Just like
0: 하면
1: when
0: 돼.
1: I was younger.
0: 네. 5 minutes into the trip and the mood is already gone. 이 네 개 중에 그냥 하나만 나오면 이제 사람이 짜증 레벨, 이 불쾌 지수가 확 올라갑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Asia 이거 물어보기 좀 무서운데.
1: No, I think for me like 질문 안 하셨지만 대본을 읽었기 때문에 가장 별로인 말은 I think it's like I think like the fourth one, like 그냥 호텔로 돌아가면 안 돼?
0: 아,
1: like that kind of thing.
0: Number four?
1: Oh. Yeah, like unless you're sick,
0: 네.
1: It's like...
0: Especially if now me as a dad or me as a person that planned the trip, 그거 들으면 힘이 다 빠질 것 같아요.
1: 맞아, 속상할 것 같아요.
0: Right?
1: I feel like,
0: 여러분,
1: yeah.
0: 여러분, 진짜 금지에 꽉 그냥 이렇게 물고 그냥 꽉 참으세요. Okay? 근데 이런 말 나오면 생각으로 와, 진짜 분위기 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 You just killed the vibe. 아,
1: yeah.
0: 진짜 분위기 완전 깼어. Kill the vibe. 분위기를 깨다. Kill the vibe라고 하거든요. Or 너 진짜 분위기 깨는 사람이네.
1: Oh.
0: You're such a buzzkill.
1: Ooh.
0: You're such a buzzkill라고
1: yeah.
0: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좋아하는 이 단어지만 party pooper이라고 있습니다.
1: Yeah.
0: 네,
1: I feel like
0: pooper.
1: That's better than buzzkill just because like buzzkill 하면 축사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So don't be a party pooper.
1: Yeah.
0: Right? 뭐지? 분위기 좀 깨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고 싶은데 맨날 그래. You're such a party pooper이라고 네, 할 수 있죠. Lots of messages coming in. 우리 유저님이 민수도 왜 뭐를
1: 외워둬요.
0: 네, 나중에 하루랑 여행 갈 때 부모님들 금지어 10개명 있습니다. 오, 이거 진짜 프린트하고 여권에 붙여야겠다. 네. 아, 진짜.
1: I'm actually going on a trip next week.
0: 네.
1: So.
0: Yeah. 부모랑 같이 가세요?
1: No. 의도치 않게 친구들이랑 같이 가게 돼가지고.
0: 방금
1: I will update you
0: 네.
1: next week
0: Let
1: of who
0: know.
1: Was the buzzkill and everything.
0: Let us know, okay?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participation. 오늘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1: Yes, thank you so much.
0: 네,
1: guys.
0: 너무 감사하고요. 2부에 우리 문자 요정. 그분도 살짝 못 믿겠는데 챙겨주겠죠. 챙겨줄 겁니다. 문자 요청 한번 믿어봅시다.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오늘의 EPQ!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That's right, time for Easy Peasy Quiz EPQ. Take it away, Asia.
1: 네,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시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0: 네, three very easy English quiz questions. And if you get them right, all the prizes that you get.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right,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0: 맞추면 커피, 2번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께 연결하겠습니다.
1: 051-744-6601입니다. 6601. 지금 전화 주세요. 자, 여러분, while we wait for your call, Psy가 부릅니다. That I like it.

0: That I like it. Yeah. 자, 오늘의 도전자 와 커넥트 해 보겠습니다. 여보쇼.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Hello and welcome.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네. 천안에 살고 있는 도전을 즐기는 남자 백승철이라고 합니다.
0: 아이고, 백승철 님, 반갑습니다. 네. How are you?
1: I'm fine.
0: Oh, good to hear. 어디 계신다고 하셨죠?
2: 천안.
1: 천안이요.
0: 천안 날씨는 어떠세요? How's the weather up there?
1: 좀 약간 흐리고 네. 이제 비가 올 것 같은.
0: 오, 네. 비가 오면 좀 good news 아닙니까? 너무 더워서 요즘.
2: 습기.
1: 네.
0: Well, anyways, you are today's contestant. 오늘 도전자가 됐습니다. For EPQ. 지금 기분 어떠세요? Are you confident? 아, are you nervous? 어떠세요?
1: 약간 다 맞출 수 있을지 네. 걱정은 되기는 하는데
2: 네. Trust us. 할 수 있어요.
1: 되게 좀 약간 긴장되고
0: 그렇죠. 충분히 네. 긴장될만 합니다. 이 PQ 생각보다 살짝 어릴 때도 있거든요. 이거 임 작가님의 이 기분에 따라 완전 다 맞출 수도 있고 완전 뭐죠 할 수 있는데 승철님 don't worry. 저랑 에이자의 그냥 이 힌트를 많이 주군요, 저희가. We give a lot 네. of hints. So 그거 이거 큐만 살짝 잘 듣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Okay? Are you ready?
1: I'm ready.
0: All right, let's get it. Question number one. 첫 문제 나갑니다.
2: Question number one.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Which word does not belong? A. Apple. B, banana. C, carrot. D, orange. What's your answer?
0: 자, 네 개 중에 이거 하나는 좀 어색한데 안 어울리는 단어를 하나 골라주면 됩니다.
1: 네.
0: A, apple. B, banana. C, carrot. Or D, orange.
1: 아, 10원이요.
0: C, carrot. 네. 캐럿 싫어하세요?
1: 뭔지 모르겠어요.
0: 아, 그래요? 일단 C 맞습니다. 방금 뭐를 쳤어요, 이제?
2: 제 실로폰이라서.
0: 자, 첫 번째 맞아요. 질문이 네 개 중에 어색한 것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2: 네.
0: 네. 그래서 A, apple, banana, orange는 다 과일이잖아요. They're
2: 맞아요.
0: all fruits. C만 혼자 야채입니다. Carrot.
2: Yes.
0: 네.
2: Congratulations.
0: 맞습니다. 커피 쿠퍼 저희가 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승철님 잘 들으세요.
1: 예.
2: Question number two. This question is about countable and uncountable nouns.
0: 셀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
2: Listen and choose the best answer. I don't have bididi. Money with me today. So A, I don't have many money with me today. B, I don't have much money with me today. C, I don't have few money with me today. 뭔가 감이 혹시 조금 오시나요? Money를? 네.
1: 예.

0: 번이 money라고 들은 것 같은데.
1: A가 many.
2: Many money고요. 아, B는 네. much money. Or 네. C, few money. 이 돈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네.
0: 아. 네.
2: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1: 많이 헷갈려서.
2: 그렇죠. 충분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리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 I don't have many money today. 아, 이제 어떻게? I don't have much money with me today. Or C, I don't have few money with me today.
1: 오케이. Okay.
2: 이게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1: 네,
2: 죄송해요.
1: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Like 저희가 문제에서 countable 네. and uncountable noun이랬잖아요. 그럼 money는 네. 셀 수 있을까요? 못 셀까요?
0: money요?
1: 야.
2: 그렇죠.
0: 셀 수 있죠.
2: 아 어, 근데 그죠 돈 amount는 셀 수 있는데 이 단어만 보면요. 이 money는 이 불가사 명사, 아. 즉 셀 수 없는 명사로 해서. 네. 네. many는 말 안 될 것 같고.
1: 네.
2: 그쵸.
1: 모르겠네요. 뭐가 뭔지.
2: 이 few도 조금 어색하고.
1: 애매모하고.
2: 네.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0: 네.
2: 정답은요, 아. 승철님?
0: many, money.
2: 아, 나 다시 생각해 봅시다. 네. 왜냐면 many money라고 하긴 어색해. I don't have many money with me today, Asia.
1: Yes.
2: 아, 이상해요.
1: I don't have much money.
2: Oh, you don't have much money? 괜찮아, 내가.
1: 오,
2: 도와줄게. 네. 근데 I don't have few money with me today. 이것도 어색하고.
1: Yes.
2: 아, 승철님 정답이 뭘까요?
0: Much money.
1: 예!
2: 띵동댕! 맞습니다. 그래서 like I said, money는 불가사 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므로 much를 사용하는 겁니다. I don't have much money with me today.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1: 커피랑 치킨.
2: 예. Yeah.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이거는 5만 원 백화점 상품권 걸려 있습니다. 승철 님.
0: 아, 네.
2: 지금 많이 긴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0: 예.
2: 땀 흘리고 있죠, 지금.
0: 예, 안 그래도 아까부터 땀 흘리고 있어요.
1: I have a tip for the money thing. 닥터 수 수브니어 님께서 댓글에 남기셨는데 how much is it? 이 조금 더 어울리잖아요.
2: 맞아요.
1: How many is it? But 맞네. 근데 money 할 때는 how much is it이 더 뭔가 느낌 있잖아요.
2: 맞습니다. 그래서 돈 관련돼서 much. 물어보면
1: yes.
2: 좋아요. 자,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Let's get it.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1: 퀘스천 넘버 3.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Can you go hiking with us tomorrow, Minsu?
3: If the weather is nice, sure. Otherwise, I'll stay home.
1: So, what's your plan?
3: I'll play it by ear.
1: What does I'll play it by ear mean?
2: 네, 이 표현, I'll play it by ear, 무슨 뜻일까요?
1: A. I'll play some music.
2: 네.
1: B. I hurt my ear.
2: 네.
1: I'll decide lat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뭐 상황에 따라 뭐 생각 결정해 볼게.
2: 아까 뭐 날씨 괜찮으면 뭐 이렇게 네.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1: 야.
2: 네. 승철님 정답 무엇인 것 같아요?
0: 아, 좀 힌트 하나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2: 네. A. I'll play some music. 이 상황에서 음악을 튼다고?
1: 아, 지금 계획 물어봤잖아요. 왜 음악을 틀어요?
2: B는 어, 나 귀 아파. I hurt my ear.
1: 갑자기? 갑자기요?
2: C. I'll decide lat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어, 뭐 상황에 따라 뭐 결정을 할게. 아까 뭐 날씨 말도 나왔고 그러니까. 자, 정답은요?
0: 아, 느낌이 3번 같은 느낌.
2: 느낌으로 가세요. 시간 없으면 느낌으로 가세요.
0: 아, 3번.
2: 3번! 정답입니다! 맞아요. I'll play it by ear. 와. 네, 왜냐면 아까 제가 저희가 말했잖아요. 어, 상황 어떤지 모르니까 그냥 그때 가서 볼게. I'll play it by ear 라고 표현하거든요. 승철님 축하드립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오늘 살짝 큰일 날 뻔했다. 아. 자, 그래서 커피, 치킨하고 백화점 상품권 저희가 드립니다.
1: Congrats.
2: 승철님, how do you feel?
0: 되게 이렇게 다 맞춰서 너무 기분이 좋고
2: 네.
0: 되게 기분이 좋아요.
2: 아, 너무 기분 좋죠. 네. 네. 자, 마지막 승철님 일단 저희가 같이 뭐 방송하고 있으니까 진짜 짧게 마지막 할 말 있습니까?
0: 아, 예. 부산요? 아, 저기 올스타 잉글리시 앞으로도 쭉 성취 계속 하겠습니다.
2: 아이고. 아이고 너무

0: 감사합니다. 승천이 congratulations, okay?
1: 예.
0: 네. 와, 오늘 큰일 날 뻔했다, Asia. Right?
2: We 네. did it.
0: Asia, 오늘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2: Tomorrow and Friday 있나?
0: 네, tomorrow는 다른 프로그램 있고. 네.
2: I don't know.
0: 스포일 되지 맙시다, 알겠죠? 여러분, stick around. Hour number 2 at 7 o'clock.
2: Bye.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2: 헤이 제니, long time no see.
3: 엄마야, 이게 누구? 다니엘 아이가. Long long time no see. 잘 지냈어요? How are you?
2: I'm really good. How have you been?
3: Me? Good. Very good.
2: Wow, look at you. You look so different.
3: Me? Different. 오, 뭐 달라 보인다 이런 건가? 오, 다이어트 좀 했는데 표가 나나 보네. My diet. Thank you.
2: Oh,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3: What? Into? 뭐야, into면 뭐 어디 안으로 뭐 이런 말 아이가. 아, 저기 카페로 안으로. Into? 들어가자고요? 어, 뭔데 뭔데 이거 데이트 신청이가 진짜 갑작스럽네. 아, 이거 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노? Sorry. No time.
2: No, no, no.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3: No into. Out. 가야 돼요. No time. Sorry, sorry.
2: I meant,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3: 아, 정말 진짜. 아니, 아니. Interest. 관심. 어머, 관심 있다고. 이 사람 생각보다 적극적이네. Sorry, no time.
2: I mean,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3: 아, 그러니까 저는 no interest.
2: Oh, I just wanted to know,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4: 왼쪽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어.
3: 아, 진짜 끈질기네. 아, 신호 바뀌었다. 횡단보도 빨리 건너가야지. 아이고, 갈게요. See you. 오늘 배워볼 표현. 요즘 어떤 것에 관심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해?
2: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3: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2: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를 물어볼 때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into는 원래 어디 어디 안으로 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좋아하다, 무엇에 푹 빠져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I'm into 무엇 무엇이라고 하면 됩니다. I'm into running these days. I'm into cooking these days.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요즘 어떤 것에 관심 있어요?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2: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5: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7: 맞다, 맞다. All-Star.
5: 아, 이 PQ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

0: 분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1: 어? 이노자?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자 파고

0: All right, time to level up your small talk game. We have Minju Sam joining us for another episode of 입이 터지는 Small Talk. 안녕하십니까, Sam.
1: 안녕하세요.
0: Hello, hello. How are you?
1: I'm great. Just busy as always.
0: 이 항상 I'm great. 선생님은 I'm great 하면 I'm great. 이게 숨 플러스 힘이 빠지면서.
1: 아, 죄송합니다. 네. 정말 정말 좋아요.
0: 그쵸?
1: 8시간 연강 하고 왔습니다. 지금.
0: 아이고 와 너무 좋겠다.
1: How about you? How are 네, you?
0: Oh, I'm great as well. 네, 저도 오늘 3시간 수업하고 왔는데요. 네.
1: 아, 3시간이요?
0: 네, 맞네. You win. You win입니다. 네. But I can't help but notice you do look slightly stressed today.
1: Don't even ask.
0: 왜, 왜, 왜? What happened?
1: Well, I thought I lost my phone this morning.
0: 어떡해? Oh, that's the worst feeling.
1: I know.
0: 제일 싫어.
1: I was searching everywhere. My bag, my car,
0: 네.
1: 뭐, couch, refrigerator.
0: 네. 저거 refrigerator? 그런 적 있어요? No. Refrigerator, and I mean bathroom, maybe, right?
1: Come on, when you're panicking, you look in weird places.
0: 맞아요, 맞아요, mm. right? I would check just to make sure. 그래서, did you find it? Where was your phone?
1: Yeah, in my hand.
0: 우리 이거, we talked about this last week. 이거는 one of the most, you're not alone.
1: Okay,
0: Sam,
1: thank
0: 왜냐하면
1: you.
0: 왜냐면 last week on episode of Nice to Minsu on Friday, mm-hmm. we talked about some of the most human experiences. Mm-hmm. 진짜 이 세상에서 누구나 rich or poor, you know, young or old, any background,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한 번 있을 겁니다.
1: 맞아요.
0: And one of them was looking for something that's in your hand.
1: Yeah.
0: Right? 그런 most human experiences를 경험했던 겁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무사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0: 근데 진짜 like we said, you're not the only one.
1: Okay.
0: Okay, I've definitely done that before as well, right? Along with you, listeners, right? We're all human. We all make mistakes, right?
1: Yeah, we all lose things sometimes. 그래서 오늘은 물건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일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0: 아이고, 진짜 저는 이제 아마 이런 표현들 아마 입에 뭐라고 하지? 이게 붙여 다니는 편이에요. 나이 때문에 그런지
1: 좀 그런 것도 있죠.
0: 비타민을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런지 맨날 까먹어요, 뭐를. Right? So, let's get it. Expressions, especially you could use in small talk when you just can't find things you're looking for, right? 좋아요. 지금 첫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can't find it anywhere.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도대체 어디 갔지? When you say I can't find it anywhere, it means you've looked everywhere, but you still can't find it. The key word here is anywhere.
0: 맞아요.
1: It emphasizes that you've searched all over the place. 다 찾아본 거죠. So people use this expression all the time when they're looking for something they can't find. Where is it? 보다 훨씬 네. 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찾는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네. 왜냐면 이 anywhere 이 단어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Where's my phone? I can't find it. 근데 I can't find it 하면 그게 좀 열심히 안 찾은 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I can't find it anywhere. Uh-huh. 다 찾아봤는데
1: 없어.
0: 안 보여. 이 느낌을 나잖아요. 그래서 I can't find my phone anywhere. 뭐 I can't find my keys anywhere. 막 열쇠. 그리고 요즘 이 열쇠 그 스마트 키 막 이런 거 더 항상 작아지거든요. 네. Or I can't find my wallet anywhere. 진짜 me every day.
1: I can't
0: find my glasses anywhere. 네. 그래서 가끔씩 my daughter plays hide and seek with my glasses.
1: Oh.
0: 네. 진짜 하루한테 맨날 물어봐요. 하루 아빠 안경 어디 있어? Right? Like she took it away and hid it. 네.
1: Yeah.
0: 근데 진짜 이럴 때 많죠.
1: 맞습니다. 이 표현은 찾고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는데요. You can also say I can find them anywhere if you're looking if you're talking about more than one thing.
0: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 like I said, 뭐 car keys, my glasses, 차키나 뭐 안경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I can't find my car keys or glasses anywhere. 근데 이런 거 또 있잖아요. 뭐 I can't find my motivation anywhere. 이 의욕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1: 지금 상황인가요?
0: 네, 일단 1부 때는 motivation 있었는데 한 2부 넘어가니까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r example입니다. 네.
1: 맞습니다. 이 motivation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좀 재밌게 표현할 수 있어서 사실 농담처럼 종종 사용하죠. So don't just memorize the sentence, replace the object with anything you're looking for.
0: 네.
1: 뭔가 물건만 바꿔서 활용해 보실 수 있겠네요.
0: 자, 그러면 I can't find my 뭐뭐

0: anywhere. 자,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Not judging나. Minju, I can't find my glasses anywhere. 안경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2: Really? Can you see me?
1: Of course, 당연했지. 빨리 나 도와줘.
2: Can you read this?
1: 아, 참 진짜 귀찮게 만드네. Warning, objects in the mirror are closer than they appear.
2: Wow, you can't even read the tiny print. 깨알 같은 글씨도 있네.
1: Duh, my eyesight is amazing today.
2: Touch your face.
1: 어, 내 얼굴에 있었네. 미안.
2: 이런 적 있죠?
0: 이런 적 이때도 있었죠. 네. 아, 막 뭐를 찾아. 근데 너무 잘 보여, 희한하게. And then you realize this later, right? 이게 펜이나 연필 찾을 때 또 그렇지, 그 뭐지 이런 적 많지 않아요? 어,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2: 들고 like, 다녀.
0: 네, 막 연필 갖고 머리 이렇게 치우면서 그러니까 찾아다녀요, right? 여러분, it happens to the best of us. No worries. 자, I can't find my glasses anywhere.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2: 두 번째 표현입니다. It was here a second ago.
0: 어, 맞아.
2: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0: 맞아, 맞아.
2: Yeah, when you say it was here a second ago, you don't literally mean one second ago. A second ago is a very common expression that simply means just a moment ago or just now. So it's what people naturally say when something suddenly disappears and they can't believe it.
0: Yeah.
2: 어, 1초 전은 아니고요. 방금 전까지도 여기 있었는데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oh, my phone was here a second ago. 아, 이거 방금 여기 있었는데. Or my wallet was here a second ago. 지갑 방금 여기 있었는데. 어, 뭐 예를 들어 어, 나 통장에 돈 분명히 들어왔었는데. Oh, my money was here a second ago and now it's gone.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2: 그럼요. Yeah, you can use this expression with anything that suddenly seems to disappear. A second ago는 방금 전에, 좀 전까지만 있었는데, 해도 여기 있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뭐, 냉장고 문 열고, my milk was here a second ago. 라고 좀... 누가 내 우유를 다 마시면 좀 짜증나는 편입니까?
2: 짜증나요. 짜증나죠.
0: 맞아요. 저는 제 베이컨이 없어지면 좀 짜증납니다.
2: 네.
0: 뭐 우유, 뭐 베이컨이나 방금 여기 있었는데 하면서 좀 한참 찾다가 뭐 알고 보니 이미
2: 손에 들고 이미, 있어요.
0: 그렇죠. 어, 나 커피, 그 에스프레소 샷 내리는데 우유 넣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 Right? And you're all shaking the bottle.
2: Yeah. 네. That happens to everyone,
0: 맞아요.
2: I think.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it was here a second ago. 자, 이 표현이 실제 되어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Oh, my mirror. It was here a second ago. 잠깐만. You took it, didn't you? 내 거울 방금 여기 있었는데 민주 네가 가져갔지?
2: Ah, no. 근데 왜? Why?
1: I mean, I need to check if I still look this good. 아, 내 미모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2: There's a window.
1: 아, 역시 I still got it. 마음에 너무 들어. 거울 필요 없어. 안녕.
0: 아니, 이분이 혹시 뭐 Is it your sister? 자매입니까? 네. Roommates 뭐 이런 건 아니죠?
2: 아니죠.
0: Why do you keep hanging out with this person?
2: I don't. 그니까 말이에요.
0: 네. 이 코너 위에 계속. 네. 네.
2: 근데 민수가 여자로 되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지 않아요?
0: 어, 무섭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좋아요. It was here a second ago. 표현 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2: 마지막 표현입니다.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0: Oh, yeah.
2: 어디 두고 온 게 틀림없어. When you say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you're making a logical guess. Yeah, you don't know where it is, but you're pretty sure you left it somewhere by accident. 분명 어디 두고 왔나 보다 하고 추측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 must have는 must have의 줄임말이고요.
0: 네.
2: Must have 과거 분사 형태로 쓰여서 분명히 뭐뭐 했을 거야처럼 그 과거 일을 강하게 추측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갑을 어디 두고 온 것 같아. I must have left my wallet somewhere. Or 뭐 휴대폰을 차에 두고 온 것 같아. I must have left my phone in the car. 이 somewhere는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Or 가방을 카페에 두고 온 것 같아. I must have left my bag at the cafe. 근데 한국은 너무 좋은 게 카페에 냅두, 뭐, 뭐지 두고 왔잖아요. Mm-hmm. 근데 가면 I want to say, 그쵸, 100번 중에 99번 분명히 있을 거예요. Mm-hmm. 그 한 번은 아마 뒤에 그 Lost and Found 있을 거고요.
2: Yeah.
0: 너무 좋아 이런 거 돼서. Mm-hmm. 네,
2: 네.
0: 그렇습니다.
2: Oh, sorry. Yeah, notice that we often add the place after left. Mm. For example, I must have left it at home. I must have left it in the car. Mm. I must have left it at work.
0: 네.
2: 이런 식으로 장소를 붙이면 훨씬 자연스럽고요. 모르겠으면 오늘처럼 somewhere만 붙여서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0: 맞아요.
2: 어딘가에 두고 온 것 같아. 이렇게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오, 근데 우리 베니님이 바로 적용하네요.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For example, I must have left my earbuds at my desk.
2: 오, 오 그렇죠.
0: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Good job, 베니님.
2: 복습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오늘 베니님.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이 표현 어떻게 실제 대화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I must have left my phone somewhere. 아, 내 휴대폰 어디 두고 왔나 봐.
2: Okay, don't panic. Think back.
1: Okay, okay. Let's see. I checked my emails. Then I replied to a few texts. Then I ordered lunch. And then I ordered second lunch. And then I watched a couple of videos. And then I checked today's weather. Bi-di-ding! Oh, 여보세요. Hello, 여보세요. Yes, this is 민순이.
3: Hey, it's me.
1: Oh, Minju, what are you doing? Oh, we're literally standing next to each other. 지금 장난해? 같이 있는데 왜 전화를 해?
3: You've gotta be kidding me.
1: 어머! 어머, 내! 어머!
0: 네. 그럴 때 있죠. 네.
2: 연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0: 네, 뭐 저는 아, 좀 있으면 할리우드 오디션 보러 가려고요.
2: 아, 진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특히 이제 뭐, 너무 더워서 이 더위 때문에 저의 our senses, right? 네, 특히 이제 이 뭐라 그러지? 이 정신력이 살짝 조금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럴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뭐를 많이 깜빡하고 많이 잊어버리고 하는데 우리 뭐 우리 부스터분들도 우리 지우지우 주주님 이제 집에 왔는데 지금 더워서 몸이 다 녹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Because of the hot weather,
2: yeah.
0: You know, it's not your fault if you tend to forget things. 그래서 가끔씩 뭐 물건이 잃었을 때 오늘 배웠던 표현들 너무 그냥 small talk conversation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with the expressions we learned today,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 Okay.
0: I can't find it anywhere.
2: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0: It was here a second ago.
2: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0: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2: 어디 두고 온 게 틀림없어.
0: 이 말하면서 좀 짜증도 살짝 느꼈습니다.
2: 아니에요.
0: 네, 짜증 내면서 말해야 돼요. 누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 Right? Who talks like that, right? Minju-san,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today.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2: Okay, thank you.
0: All right. Let's see, time for a quick song break. This is Panic at the Disco, Into the Unknown.

0: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우리 벤님도 문자 요정 타임이라고 네 문자 보냈네요.
0: 어 그런 문자가 있었나요?
1: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0: 왜 저만 안 보이죠?
1: 이게 왼쪽 우리 큰 모니터에 네. 보면 됩니다. 이거 official BFM 네 유튜브 네네. 채널 모니터니까.
0: 네네네. 네. 거짓말이 아닌 진짜로 보내셨네요. 겜동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조금 수줍어하시는 것 같아요.
1: Shy?
0: 네. 네. 당당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1: 여러분 당당하게 보내주세요 오늘. Right? Don't be afraid. Don't be shy.
0: 당당하게 뭐 예를 들면
1: 문자 요정이 하고 싶은 말 네. 당당하게 보내세요.
0: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설렌다. 오늘 하루 중 제일 기쁜 시간대이다.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1: 네. 1부의 날씨 요정한테 했던 말처럼 네. 당당하게 without any fear 보내주십시오.
0: 근데요. 원래 날씨 요정 시간대 제가 항상 지켜보거든요. 네. 원래 댓글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요. 네. 오늘 다들 총알을 미리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1: 네.
0: 많이 들어오셨는데
1: 몇 개 읽어드릴까요?
0: 뭔가 네 방금 요정 나가 봤어요.
1: 네
0: 뭐였죠 방금?
1: 아 그건 아마 날씨 요정 말했던 것 같아요.
0: 네 날씨 요정 네. 나가.
1: 아 오늘 진짜 우리 날씨 요정 시간 때 거의 he was 뭐 우리 뭐 날씨 요정이 그냥 원래대로 했거든요.
0: 네네.
1: 아시죠? 그 원래대로. Right?
0: 원래대로.
1: His normal self.
0: 네네.
1: 아 근데 오늘 청취자분들이 그걸 못 참았어요. 네. 공호일님부터 뭐 날개가 있었나요? 처음부터. 네. 일단 우리 그리고 뭐 어디야?
0: 네.
1: 네 우리 수빌 닥터 선생님이 내일 오후 2시쯤 야외 세워두고 싶네요라고 말하네요. 오후 2시가 제일 덥잖아요.
0: 오후 그렇죠? 2시가 이제 마만치 않죠. 네. 마만치 않은 시간대예요.
1: 선플라워님이 날씨가 이리 더운데 패션은 포기 못해 데님 재킷 입은 우리 날씨 요정님.
0: 네네네.
1: 네.
0: 근데 이거 하다가 니즈노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웃기게 여유롭게 이게 날씨 요정이라고요?
0: 자. 이제 문자를 조금 읽어보도록 할 텐데.
1: 네.
0: 우선은 그 순위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1: 네.
0: 우리 낙지연애님께서 화요일인데 1등 하셨습니다.
1: 아이고.
0: 그리고 닥터수님께서 2등 하셨고요. 유설님께서 3등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 1, 2, 3등이 진짜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에츠미 맨수님이라고
1: 네.
0: 어제도 이제 조금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1: 네.
0: 1등을 적으시고요.
1: 그럼 1등 적었으면 1등 했겠죠.
0: 라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간발의 차로 아쉽게 1등을 놓쳤다 라는 식으로 조금 문자를 적으셨는데요.
1: 네.
0: 6등 하셨는데 그러셨어요. 리프레쉬를 해도 안 떠요.
1: 그럴 수도 있죠.
0: 네.
1: 여러분 we understand.
0: 그리고 이제 유서님께서 머리 이뻐요 에이시아 라고 했는데요. 여기 예츠미 민수님께서요. 저도 신경 썼는데 유서님 저의 머리는요?
1: 저 오늘 진짜 신경 썼습니다.
0: 네 어떠신 것 같은지 한번.
1: 오늘 파트는 좀 제대로 나온 것 같은데. My part today? 네.
0: 피디님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1: 제대로 됐다. On point. 네.
0: 네. 네네. On point.
1: 네. 네 제대로 on 됐다. Point.
0: 그리고 밀카라멜님께서요. 오늘 커피 기프티콘 선물 왔어요. 감사합니다.
1: 맛있으세요.
0: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언제 어디서 선물을 드릴지 모릅니다.
1: 맛있게.
0: 네,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네. 항상 긴장하셔야 되고.
1: 네.
0: 우리 지우 주주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제 집에 왔는데 지금 더.

0: 더워서 몸이 다 녹은 것 같아요.
1: 어떻게?
0: 이거 영어 표현으로 있나요? 몸이 녹다?
1: 네, I feel like I'm melting.
0: 네, 말 그대로.
1: 녹다 melting이잖아요.
0: 네, 말 네. 그대로 melting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시간 관계상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1: 두둥님이 네. 자꾸 지각하면 제가 그 자리 메웁니다라고 했는데
0: 전 찬성이에요.
1: 진짜 날씨 오전 그날 그 집에 있으라고 할게요.
0: 네.
1: 들어오세요.
0: 전 그날 집에 있을 자신 있어요.
1: If you have the confidence
0: to deliver
1: the weather better than 날씨 오전 진짜 오세요.
0: 그 김에 그때 그 먹방 얘기도 했잖아요. 포차 네. 그 느낌.
1: 합시다.
0: 전화 주세요.
1: 족발 드십시다.
0: 전화 주세요. 네.
1: 네.
0: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성의 아지소. 오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주제를
1: 오늘 근데 보니까 시간이 좀 많네요.
0: 네,
1: 천천히 하세요.
0: 좋습니다. 자,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이해가 안 되던 게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요
1: 네.
0: 옛날에는 네. 작은 창문이 있었잖아요.
1: 와, 창문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다녔어요?
0: 네? 옛날에 한 네. 20년 전에
1: 네.
0: 그런 엘리베이터 있었지 않았나요?
1: 와, 어떤 비싼 아파트에 살았는지. 저는 백화점 엘리베이터 말고 창문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0: 민수 씨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1: 저는 엘리베이터 네. 창문 있는 엘리베이터 I've never been into an elevator where there's a window.
0: 어렸을 때는 미국에 계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네.
0: 왜냐면요 오늘 주제가 Why did old elevators have small windows on their doors?거든요. 왜냐면 저는요 항상 그런 엘리베이터를 탈 때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밤마다 그 공포 영화 보면 있잖아요.
1: 네.
0: 딱 올라가는데 특정 층에서 뭔가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1: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밖에 기다린 분은 안에 있는 문자유 중에 실루엣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었습니다. 오케이.
0: 네. 그렇죠. 그런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 Yes, yes.
0: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게 왜 이런 창문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우리 민수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런 창문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1: 그죠. 그냥 안에 누가 있는지.
0: 그렇죠.
1: To check if there's somebody's inside.
0: Uh-huh.
1: Or 안에 있는 분 내릴 때 to 네. check if somebody is outside.
0: 네네네.
1: 네.
0: 그 혹시 지금 디지털 시간인가요? 아니면은 라이팅 확인하는 시간인가요?
1: 지금 마감 시간입니다. 지금,
0: 지금 방송이
1: 벌써 마감 시간이네요.
0: 저 얼굴이 안 보여요.
1: 우리 천천히 여러분 지금 네. 스튜디오에 불을 끄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네.
0: 네. 네네네.
1: 네.
0: 방송 사고 아니고요.
1: 네. 네.
0: 그 디지노 씨는 원래 이랬습니다.
1: 네. 네. 퇴근하겠습니다.
0: 네네. 자, 계속 이어서 하자면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early elevators were entirely manual. 완전 수동이었대요. 그래서 passengers had to push or pull heavy doors open by hand. 직접 손으로 이제 열고 닫았어야 했는데
1: 네.
0: 이제 당시에 이제 기계식 로프가 이게 정밀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 car라고 하잖아요. elevator car.
1: 네.
0: 이게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문이 알아서 열릴 때도 있었대요.
1: 무섭다.
0: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도착한 줄 알고
1: 네.
0: 들어갔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작은 이런 창문 같은 게 있어서
1: 네.
0: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거는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네.
0: 이때 안내원이 있었대요. 경험해 보셨어요?
1: An elevator attendant?
0: 네.
1: 와, 화장실에 있는 안내원들 있는 거는 봤는데
0: 화장실이요?
1: 네.
0: 어떻게 있죠?
1: 미국에 좀 비싼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0: 네.
1: 그렇죠. 이렇게 화장실에
0: 네.
1: 안내원이 있어요.
0: 화장실 안내원이 있어요?
1: 그래서 볼일 다 보고 손 씻으러 갈 때 뭐 타월 하나 주든가.
0: 네.
1: 안 그럼 남자 화장실에는 이렇게 네. 향수 이렇게 씩 한번 뿌려 주고 이렇게 네. 나가게 해 주는 거.
0: 문 앞에서?
1: 아니요. 안에서.
0: 안에서.
1: 화장실 안에서 같이 있어요.
0: 그럼 눈 마주쳐야 되나요?
1: 뭐 땡큐라고 해야죠. 네.
0: 그렇군요. 요즘도
1: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0: 지금은.
1: 네.
0: 근데 옛날에는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안내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내원분들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은 you know, waiting passengers could peer through the glass to see the car moving up or down through the shaft, knowing it was on its way. 그래서 밖에 어떤 분이 계시네. 그러면은 이제 열어 주시고
1: 네.
0: 없으면 그냥 있는 거죠, 뭐. 네. 그렇게 조금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요즘은 없잖아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1: 없죠.
0: 근데 일부 유럽 국가들은 그 엘리베이터 공사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그렇게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엘리베이터를.
1: Interesting.
0: 네.
1: 부장님 사는 뭐지 그 아파트나 뭐 그 집에 뭐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 뭐 새로 한

0: 한답니까? 혹시 이 토픽 부장님이 오케이 한 겁니까? 이거?
1: 언제나 네. 부장님의 이런 그 손을 거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오늘의 Did you know brought to you by 조 부장님.
1: That's right.
0: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Did you know 너무 잘 들었는데요. 우리 네. 3016님이 문녀 올백머리 너무 멋있네요 라고 네. 문자 왔습니다. 우리 공호일님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문녀 연배 궁금하네요. 연배 어떻게 되십니까?
1: 20대입니다.
0: 진짜?
1: 네, 진짜 20대입니다. 왜 웃으시죠?
0: 진짜요?
1: 진짜 20대입니다. 네. 진짜 20대.
0: 알겠습니다. 우리 이수님은 민수는 IMF 세대여서라고. 근데 IMF 언제죠? 97년이었죠?
1: 97년? 네, 그쯤이었죠. 그렇죠.
0: 97년이었죠.
1: 97, 98. 네.
0: IMF 세대이긴 한데 네. 근데 미국에 있었거든요.
1: 미국에 있었거든요.
0: 네. 네. 일단 저도 연배 되긴 되는데 다른 곳 있었습니다. 네. 민수는 당신은 어느 세대 사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어느 세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나이는 네. 아재지만
1: 마음은
0: 마인드는
1: 마음은 마인드요?
0: 네, 마인드.
1: 마인드.
0: 네, 마음은 젠지입니다.
1: 젠지.
0: 네. 네. 자, 뭐 할 거 다 했습니까?
1: 시간 더 있나요?
0: 이분 가면 돼요? 네. 네. 자, 문자 요정. 가세요.
1: 바이바이. 이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0 Waste Rangers.
7: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8: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9: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8: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9: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8: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9: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8: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9: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8: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9: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8: Refuse, reduce.
9: Reuse, recycle.
8: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10: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o you.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power reaches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우 매야, 왜 이래 자꾸 아프노? 이 병원이 잘한다 해서 왔는데 아이고 사람이 참 많네.
3: Hello, how are you, Mrs. O?
2: 아이고 예스 예스. 아이고 이게 누구? 우리 동네 학생이네. 이런 데서 다 만나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무슨 말을 걸어야 될 긴데 어색해갖고 할 말이 없노.
3: So what brings you here?
2: 블링? 블링블링 하다꺼요 내가요.
3: Yes, what brings you here?
2: 블링. 블링 가져온 거. 아이고 또 뭐 젊은 사람이라서 그 가방에 뭐 들었는지 동영상 이런 거 찍으려 하나. 잠깐만요. Wait a minute.
3: Yes, yes. So what brings you here?
2: 보자 보자. 잠시만요. 여기 일단 더우니까 부채. 그리고 이거는 보조 배터리. 내 폰이 오래돼갖고 배터리가 금방 닳거든. 배터리라 하면 또 못 알아듣겠지. 아 배터리. 배터리. 그리고 아 요거는 사탕. 캔디 캔디.
3: Okay. I was just asking why you're here.
2: 아, why? 아, 사탕을 와 갖고 있냐 이 말이지요. 요 사탕이 내가 당이 떨어질 때 슈가 달달하이. 자, 요 하나 까줄 테니까 하나 묵어보소이. Here.
4: 다음 오지랖 환자님 진료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아이고, 난 이제 가야 되네. 이따가 봐요. 나중에 그 동영상 올리면 꼭 알려주고. Bye. 오늘 배워볼 표현. 여기는 무슨 일로 왔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3: What brings you here?
2: What brings you here?
1: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을 때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Bring은 원래 가져오다 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오게 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What brings you here? 는 왜 여기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때는 I came here to 무엇 무엇. I came here to see a doctor. 의사를 만나러 왔어요. I came here to meet a friend.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여기는 무슨 일로 왔나요? What brings you here?
3: What brings you her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8: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9: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0: 9:00